한잔 깊이 음미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하루.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동안은 이런 고요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는 편안한 음악을 벗삼아도 좋겠죠? 5월 14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오늘 아침 이 곡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진 것 같습니다. 드뷔시 달빛 글래들린 바스카 로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태백 자연휴양림에서 아침 새소리와 함께 들으시는 0902 쓰는 분도 있고 보길도 가는 배 안에서 듣는 5538 쓰는 분도 있고 요새 달 본 지 못 본 지 꽤 오래됐다는 002 쓰는 분도 있고요. 5935 쓰는 분은 출근길 햇살이 너무 좋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고 초여름의 싱그러운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물오른 가로수길 나뭇잎들이 아른대는 모습에 설렘을 느끼신다고. 음악의 힘, 날씨의 힘, 햇살의 힘인 것 같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 드뷔시 클레르 드 루이는 5416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어요. 저희 아들 김희현의 첫 생일입니다. 임신 기간 때부터 육아하는 지금까지 저의 하루를 책임져주는 클래식 FM에서 꼭 축하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이현 군의 돌을 가정음악도 축하합니다. 이현이 어머니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9310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요? 1728 쓰는 분 주방기기로 클래식 FM을 들어오셨대요. 이사 오기 전집 기기가 고장나서 93점을 고정. 그렇게 고정 애청자가 되셨다고. 네, 3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제부터 이 주방 TV 작동법을 잘 몰라 애먹다가 다시 그제부터 듣기 시작했다고. 지금 새로 이사 온 집에서는 당연히 다른 채널도 틀 수 있지만 틀어본 적도 틀 이유도 없습니다. 클래식 FM은 언제나 고정입니다. 아유, 그렇게 되셨군요. 처음에는 고장나서 93.1만 듣다가 그렇게 붙박이 애청자가 되셨네요. 1728 쓰는 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소에서 설레는 하루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클래식 FM이 늘 곁에 있을게요. 뭐 계속 고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커피 두 잔 보낼게요. 이사한 곳에서 새로운 친구분들과 함께 커피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라겠습니다. 4747 쓰는 분의 사연입니다. 자차로 15분 걸리는 출근길을 2부제로 50분 걸려 버스 타고 지루하게 멀미하며 가고 있다가 가정음악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버스 타니 안 보이던 옆길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2부제에 걸려서 버스 타고 가고 계신지 그러셨는지 아니면 자차로 가셨는지 4747 쓰는 분 오늘 출근길에 쓰셨습니다. 모르겐 정하셨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모르겐 내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모르겐 네일, 마티아스 괴르네 음성,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드뷔시 클레르 드 루인에 이어서 모르겐이 참 잘 붙네요. 제가 조금 차분한가요? 음악이 오늘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늘 햇빛도 너무 좋아서, 용유미님께서 콩으로 햇빛, 보약, 이렇게 사음절 딱 적어주셨는데, 요즘 정말 약입니다. 요즘 이런 햇살은 그냥 놓치기가, 이러면 손해보는 거. 오늘 햇빛 못 쐬면 진짜 손해보는 거. 그런 생각 들어요. 조금 나가셔서 햇빛 좀 쬐시고, 아, 비타민 D 나에게로 와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499, 오늘 아침은 유독 아이들 다그치기 힘들었는데, 아, 달래기 힘든 게 아니고 다그치기.

드셨다고요? 대충 그려지는데요. 둘째 등원하자마자 라디오 켰더니 마음이 사르륵 힐링입니다. 아침, 그러게요. 저도 오늘 출발 FM과 함께 우리 강성규 아나운서가 진짜 그 목소리 더 들려줘서 참 반가웠는데 좀 늦게 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콩닥콩닥 나 오프닝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음악이 클레르딜린 나오니까 사르르 그래 다행이다 이런 음악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7499 쓰는 분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커피도 당신의 마음을 사르륵 녹일 겁니다. 보내드릴게요. 3669 오늘 아침 롯데월드로 현장학습 간 중학생 아들은 아침도 거르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저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신가함으로 이제 마음의 평화를. 5332 오늘 막내

중학생 아들 때문에 정신 혼미해지신 3669 쓰는 분께도 커피 보냅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신청을 인스타그램으로 하시는 거예요. 드레스덴 필하모니카 제임스 NS 공연이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으실 수 있고요. 도널드 러니컬스 경의 지휘로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브람스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이번 공연 관심 있으시면 가정음악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에 댓글로 처가하시면 됩니다. 총 5분께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시면 DM으로 개별 연락드리고요. DM 받으시면 그때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막스 브루흐를 제임스 NS의 그리고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로 브람스 교향곡 4번. 이건 뭐 너무 탐나는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요한 네포무 훈멜 바이올린 협주곡 G장조 중에서 3악장 론도 듣겠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하우디 셸리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입니다.

요한 네포묵 훗멜 바이올린 협주곡 G장조 중에서 3악장 론도 제임스 앤스의 바이올린 하워드 셸리가 지휘하는 런던 모차르트 플레이어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28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교장 선생님입니다.

1774년 에스테르하지 후자 궁정의 부악장으로 일하던 하이든이 새로운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던 하이든이 새로 선보인 교향곡 55번은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동안 단조 조성을 내세워 슬픔과 우울함, 극적인 내면의 감정 변화를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교향곡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치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가볍고 경쾌하고 밝은 교향곡이 완성됐죠. 그리고 이 교향곡에는 하이든 특유의 재치와 유머도 담겨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악장에는 현악기와 바순이 스타카토로 똑똑 끊어지는 규칙적인 리듬을 되풀이하면서 연주하는데 훗날 작곡된 놀람 교향곡이나 시계 교향곡에 사용된 리듬 패턴과도 닮아있는 이 부분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작품을 악보로 출판하면서 출판업자와 음악가들은 이 인상적인 리듬에 주목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향곡 55번에 붙게 된 별명 바로 교장 선생님이죠. 하이든 교향곡 55번에는 교장 선생님 독일어로 Der Schulmeister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을 언제 누가 처음 붙인 건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1820년대 이후부터 이 부제가 붙은 악보가 등장했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장에 나오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이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때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교장 선생님과 닮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 부제는 대중의 공감과 인기를 얻게 되죠. 실제로 하이든이 교장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이 곡을 썼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이 음악이 모든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제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관찰력 뛰어나고 성대모사에 탁월했던 하이든이라면 어린 시절 첫 스승이었던 마티아스 선생님이나 빈 소년 합창단 시절 음악 선생님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이 곡을 통해 묘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한편 실제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맡았던 음악가들도 있는데요. 맨델스존, 1843년 라이프치히에 직접 음악 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맡았죠. 당시 학생은 22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라이프치히를 대표하는 명문 음악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도 프랑스의 대표 음악학교죠. 파리 음악원 원장을 맡았고요. 드보르작, 미국의 뉴욕 음악원이 설립됐을 당시 초대 원장으로 초청받아 처음 미국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셉 하이든 교향곡 55번 E플랫 장조 일명 교장 선생님 2악장 아다지오 마 샘플리체멘테 들으셨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단순하고 담백하게 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엔션트 뮤직의 연주였습니다. 이수연 님께서 절도 있으면서 다정하게 느껴지는 선생님 생각난다고 하셨고 3765 쓰는 분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하신 말씀 노심초사 또 하시던 아버지 이제는 80 중반이 되신 아버지 뵈러 가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곡 들으면서 참 묘하게도 안정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뭔가 편안한데 위엄이 있는 것 같은 이 리듬감이 이게 참 느리게 단순하게 담백하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들을 또 해내는 아주 경력과 연륜이 느껴지는 정말 교장 선생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이신 9019 쓰는 분인데요. 이번 연도 시간표는 1교시 수업이 없어서 가정음악 오프닝부터 들을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학생들 없는 조용한 도서관에 흐르는 음악이 오늘따라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무럭무럭 키워주세요 선생님. 9019 쓰는 사서 선생님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3765 쓰는 아까 퇴직하신 아버지 사연 주신 분께도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62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바셋 클라리넷 연주로 들을 텐데요. 이 바셋 클라리넷은 모차르트와 아주 친했던 그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가 클라리넷과 바셋 호른을 개조해서 만들고 불어보니까 모차르트가 이 소리 너무 좋다. 좀 낮잖아요 소리가. 너무 우아하다. 묵직하다. 그래서 슈타들러를 위해서 이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를 지었다고 하죠. 리차드 호스포드의 바셋 클라리넷,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62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리차드 호스포드의 바셋 클라리넷,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반 클라리넷보다 2음 정도 낮은 음을 내는 바셋 클라리넷 연주로 들었습니다. 2511,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쌤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끼리 어제 자축 파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성장을 지켜보는 독서 논술쌤이에요 하셨습니다. 압류, 알죠. 아, 특히 논술쌤들이 아이들 마음을 참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잘 지도해 주시고 길러주세요. 2511 쓰는 우리 독서 논술 선생님께도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4399,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햇빛 쬐며 조용한 행복을 누려요. 여기에 가정음악까지 함께하니 마음이 더욱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정말 찬란한 계절에 태어나셨군요. 4399 쓰는 분 축하드립니다. 햇살처럼 반짝반짝 하세요. 커피 한 잔으로 축하 마음을 더합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2026 서울시향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딤 글루즈만 공연이 5월 28일 목요일과 29일 금요일 이틀간 저녁 7시 30분에 열립니다. 28일 공연은 롯데 콘서트홀, 29일 공연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에요. 우리 신윤주의 가정음악 애청자분들 2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공연에 초대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바딘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윌리엄 월튼 교향곡 1번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장대한 스케일과 깊은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정각입니다.

바람결 같은 음악 플루트 연주로 들었습니다. 두 곡이었는데요. 먼저 클로드 볼링의 이란데스, 아일랜드 여인 장피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막스 헤드기의 더블 베이스, 마르셀 사비아니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파울 셴필드의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내게 추억 중에서 두 번째 곡 탱고, 재스민

최의 플루트, 휴성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여인은 2328 쓰는 분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사연 소개는 이미 드렸었고 이 곡을 청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2328 쓰는 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288 인천대공원에서 듣고 있습니다. 숲속의 환상곡들이네요 하셨고 2018 산중에 있는 밭으로 출근 매일 신가와 함께한다고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 고맙게 듣고 즐깁니다 하셨어요. 4785 쓰는 분은 오늘같이 햇살 좋은 날은 햇살에 잘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장마때 하나씩 꺼내서 쓰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제도 오늘도 햇살이 정말 찬란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3363 올해 육군사관학교 입학한 아들이 겨울에 들어갔다가 지난주 학교 홍보기간 특별휴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집에 온 아들과 꿈같은 일주일 지나고 다시 오늘 복귀하는데 저는 출근해야 하는 현생으로 아들 배웅도 못해주고 출근했어요. 아침에 자는 아들 깨워서 진하게 한번 안아주고 자꾸 눈물이 핑 돌아서 서둘러 인사하고 겨우 출근해서 마음 추스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3363 쓰는 분 아유 우리 또 씩씩한 아드님 두셨네요. 엄마도 씩씩하게 오늘 또 출근 잘하셨고 아들과 또 만나는 날 기쁘게 만나실 겁니다. 3363 4785 288 2018 커피 한 잔씩 나눌게요.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고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탄토, 3악장 알레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2007년 4월 이탈리아 로몰로발리 시립극장 공연 실황으로 전합니다.

2007년 4월 이탈리아 로몰로발리 시립극장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1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만원 탄토, 3악장 알레그로,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였어요. 많이 듣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아니고 좀 생소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편안하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고영자님께서 콩으로 사연해 주셨는데 3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 정착 중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30년 만에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얼마나 지금 정말 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30년 전 1996년에 떠나셨다 돌아오셨군요. 학창시절 친구 중에 몇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몇은 병실에 있고 연락 닿지 않는 친구 찾기도 어렵고 오래전 친구들과 들렀던 음악 감상실은 자취도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줄임말은 알아들을 수 없고 그러시죠. 옛날 어느 식당에서 쉽게 먹었던 김치찌개나 짜장면 맛이 너무 달라져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달아졌죠, 음식이? 모든 게 낯설기 때문일까요? 외롭기도 하고 적적합니다. 30여 년 만에 간극이겠죠? 근데 얼마 전부터 KBS 클래식 FM 가정음악과 함께하면서 매일 아침을 즐겁게 맞고 계시대요.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가정음악을 애청했었기에 반갑고 좋으셨다고. 아이고, 다 변했는데 그대로인 게 그래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가정음악이 그렇군요. 30여 년 전 그때 그 시간 가정음악 타이틀을 지키며 방송되는 클래식에서 위로를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어요, 고영자님. 이렇게 콩으로도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문자로도 사연 주시면 저희가 커피도 보내드릴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 응원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예요. 가정음악 10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손애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 오늘 실내악 정원은요, 19세기 작곡가 루이스 슈퍼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작품 133입니다.

1840년 독일의 작곡가 루이스 슈퍼원은 음악가로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카셀 궁정, 종신음악감독이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았고 유럽 곳곳에서 초청제의가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도 죄송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어요. 특히 1843년과 1847년 두 차례에 걸쳐 영국 런던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아주 열렬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그를 가리켜 마치 베토벤이 살아온 것 같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고요. 그의 작품을 발표하는 콘서트마다 객석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슈퍼원은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공의 초청을 받아서 왕실에서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엘버트 공은 슈퍼의 음악에 특히 감동하면서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첫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슈퍼의 창작열은 뭐 더 솟구쳐 올랐죠. 1844년 이후 교향곡과 실내악, 성악곡 등 여러 음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이 무렵 집중적으로 완성된 실내악이 바로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슈퍼는 1841년부터 1849년 사이 다섯 곡의 피아노 트리오를 집중적으로 완성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곡인 트리오 B플랫 장조는 처음 런던에 다녀온 후인 1846년 5월에서 6월 사이 작곡됐어요. 이 곡은 런던 청중에게 받은 따뜻한 환대를 떠올리듯 밝고 온화한 분위기로 시작하고요. 왕실의 기품, 위엄을 담아낸 궁정춤곡 미뉴엣이 두 번째 악장으로 등장하죠. 마지막 네 번째 악장은 슈퍼가 온천에서 휴양하던 중에 작곡된 악장으로 톡톡 튀는 온천수 리듬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실내악정원 오늘은 루이스 슈퍼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작품 133을 들어보시죠. 오늘 3악장 포코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듣겠습니다. 4악장에서 그 온천수의 톡톡 튀는 리듬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보로딘 트리오입니다.

보로딘 트리오의 연주로 루이스 슈퍼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장조 작품 133 중에서 3악장 포코 아다지오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실내악 정원에서 만나본 음악은 인생의 절정기, 창작의 절정기에 있었던 루이스 슈퍼의 피아노 트리오 4번이었습니다. 음악가로 또 창작열도 좋지만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영국에서 큰 환대를 받고 돌아가서 지은 음악이 바로 이 곡 피아노 트리오 4번이었습니다. 0235 쓰는 분이에요. 하늘을 가득 메운 아카시아 하얀 향기가 지금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산 하나가 통째로 아카시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음악과 이 길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하셨어요. 산책 나가셨군요. 아카시아 향 많이 많이 들이마시고 기억하고 행복한 하루 많이 많이 만들어 오세요. 0235 쓰는 분 아카시아 기운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6912 쓰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을 떠나 섬나라 환상의 섬 제주도로 출장을 갑니다. 오전부터 회의 스케줄로 일하지만 오랜만에 제주도에 가니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올해는 여름이 이르게 오는 것 같아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아, 이 곡 정하셨군요. 이 곡 조만간 준비하도록 할게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 아 제주 부럽습니다. 6912 쓰는 분이었고 6533 저는 에어컨 설치 기사예요. 오늘도 너무 덥네요. 시원한 가정음악이 늘 힘이 된다고. 아 그렇죠. 오늘 기온이 좀 높습니다. 이제 정말 또 에어컨 아 그렇군요. 오늘도 고생하시겠습니다. 6533-0235-6912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냅니다. 휴고 볼프 이탈리아 세레나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휴고 볼프 이탈리안 세레나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엠로즈 11 쓰는 분께서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른다고 아직 여름 옷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리 더워지면 어쩌란 말이오. 아, 오늘 덥습니다. 네, 30도까지 올라가고 이번 주 뭐 토요일까지 쭉 그럴 것 같아요. 아, 30도, 29도, 설 뭐 그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이불 아직 꺼내지 않으셨다. 여름 이불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요즘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물론 이 햇살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참 바빠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것저것 정리하실 것들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KBS 클래식 FM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영국의 장미전쟁에 맞섰던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문장은 공교롭게도 둘 다 장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속 장미를 보면 꽃잎이 활짝 펼쳐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장미와는 사실 다른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장미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지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미의 모습은 서양의 고전 장미와 중국의 월계화 계열 장미가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만남에서 탄생한 새로운 모습이 어느새 장미의 표준이 된 셈이죠. 5월 14일은 장미를 나누는 로즈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낯선 만남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오늘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 가운데 아홉 번째 곡 미르테와 함께 장미꽃을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김세일의 노래 마르쿠스 하둘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엄예원님께서 와 최고예요. 김세일 테너의 노래 듣고 많이 반가워하셨습니다. 진짜 그의 목소리가 장미네요 우리에게. 오늘이 로즈데이라네요. 공숙경님께서 장미의 날이네요. 향기로운 장미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네요. 박진미님도 장미를 드릴 순 없지만 서울 장미축제가 내일부터 열리니 놀러오세요 적어주셨고 아까 정수라님이셨나요? 부천 장미축제가 좀 있으면 합니다 적어주셨어요. 진짜 곳곳에서 장미가 한창 피어날 때입니다. 아, 오늘 꽃 받으신 분 계신가요? 5월 14일 목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 소나타 두 곡 준비했습니다. 커크 패트릭 번호 9번 그리고 커크 패트릭 번호 455번 이렇게 두 곡을 이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제10회 하마마츠 콩쿨 실황 음원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D단조 커크 패트릭 9번, 이어서 역시 건반소나타 G장조 커크 패트릭 번호 455번 모두 이혁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10회 하마마츠 콩쿨 실황 음원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비노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로즈데이엔 장미를 가방에 담아서 줘야 하죠. 화이트데이에도 사탕을 가방에 담아서 줘야 하고요. 아, 잘 아시네요. 아, 그렇군요. 서다 한 송이만 주면 안 되나 말게. 가방에 담아서 줘야 되는 날인가요? 강영세님께서 데이데이 너무 많아라 적어주셨습니다. 진짜 무슨 날들이 참 많아서 일일이 챙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기념일이 많은 계절의 여왕 5월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비아님께서는 저는 딸내가 4박 5일 여행을 가서 저희도 남편의 절친 부부 불러서 함께 장성에 있는 편백숲에 놀러왔어요 하시며 편백나무의 빽빽한 그늘 아래 휴양을 누리고 계시다고.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 그늘은 진짜 향기롭겠습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지휘자들을 만나봅니다. 지휘의 전설, 오늘은 원경수 편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첫 한국인 지휘자, 한국 관현악 성장의 주역, 지휘자 원경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피아니스트 한동일, 작곡가 윤희상,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정경화. 우리 음악가들의 국제적 활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60년대. 그 흐름 속에서 해외 악단을 이끌며 활동한 한국인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경수입니다. 해방 20주년을 맞아 한창 들뜬 분위기였던 1965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정경화,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콩쿨 우승으로 주목받기 불과 몇 달 전이었던 시점에서 KBS 교향악단의 초청으로 원경수는 지휘자로서 국내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등을 초연했던 전설적인 지휘자 피에르몽.

교향악도의 제자였던 그는 당시 미국 뉴올리언스 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 중이었죠. 언론은 그를 두고 우리가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밝은 귀와 리듬 감각으로 작품을 조형하는 지휘자라는 표현과 함께 큰 기대를 드러냈는데요. 당시 국내 무대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지휘자를 직접 만날 기회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장에게 수악하고 미국 악단을 지휘하는 원경수의 존재는 등장만으로도 무척 파격이었지요. 팔을 크게 휘저으며 절도 있게 움직이는 지휘 동작, 모든 곡을 안보로 소화하는 열정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관객뿐 아니라 악단 단원들 또한 그를 통해서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지요. 성공적인 국내 데뷔 후 원경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되어 25년 넘게 악단을 이끌었고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유럽 주요 악단과도 호흡을 맞췄는데요. 한국 교향악의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970년대 단연 국내 최정상의 지휘자, 교향악단의 연주력을 한 차원 높여놓은 인물이다. 원경수 지휘자의 연주 들어보시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에네스코의 루마니아 광시곡 2번, 그리고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가운데 코미디언의 춤. 이렇게 두 곡을 원경수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1994년도 레코딩으로 감상하시죠.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가운데 코미디언의 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에네스코의 루마니아 광시곡 2번이었습니다. 모두 원경수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1994년도 녹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897번 쓰시는 분께서 수영님 오늘 아들이 춘천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갔네요. 아침에 출발했다는데 8시 45분에 청평에 도착했대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 4명 건강하고 행복하길요 하시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아드님이 풍경 찍어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쾌청한 하늘과 반짝이는 호수 풍경이 끝내줍니다. 아,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을까요? 차로 갔다면은 충분히 지금 춘천에 도착했을 텐데 자전거라니까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원한 막국수 한 그릇 먹고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길 바랍니다. KBS 음악실 오늘 지휘의 전설 전해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1960년대 중반 등장했던 당대 최고의 지휘자 원경수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1928년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난 원경수는 세련된 취향을 지닌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클래식 음반을 듣고 악기를 연주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을 지녔던 그는 독학으로 연마한 연주 실력만으로 서울대 음대에 진학해 김생려가 지휘하던 고려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지요. 훗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김영욱에게 함께 기거하며 바이올린을 가르쳤던 이도 바로 원경수라고 합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신시내티 음악학교를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과 작곡, 지휘를 전공. 다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지휘를 공부하며 본격적인 지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경수가 지휘자로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은 미국 스톡턴 심포니였죠. 그는 그곳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며 유럽과 미국 무대는 물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을 찾아와 지휘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또 서울시립교향악단과는 1970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상임 지휘자로 인연을 맺었고 국내 데뷔 무대를 함께했던 KBS 교향악단에서는 1986년부터 3년 동안 상임 지휘자를 맡아 악단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악단, KBS 교향악단과 서울지향을 모두 이끈 지휘자는 정명훈을 제외하면 원경수가 유일하지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의 지휘자도 바로 원경수였습니다. 그 내용도 주목할 만한데요. 1996년에는 서울시향의 교향악 축제의 개막 공연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던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국내 최초로 배우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며 바그너의 음악 세계를 입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 무대에서 활동한 작곡가 윤희상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해하려 했던 이도 영국의 음악학자 메리 쿠퍼가 복원한 베토벤 교향곡 10번 1악장을 한국 초연한 것도 원경수였습니다. 새로운 음악, 실험적인 시도에 목말라 있던 한국 클래식의 시선을 세계로 넓혀주었던 선구자 원경수. 그가 불어넣은 신선한 교향악의 바람은 지금 한국 교향악의 토대 속에 여전히 단단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연주 들어볼까요? 이번엔 리스트의 교향시 3번 전주곡입니다. 원경수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1986년 KBS 교향악단의 리스트 서거 100주년 특별연주회 실황으로 전해드립니다.

리스트의 교향시 3번 전주곡 원경수가 지휘하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4중주 1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어드릴게요. 김대원의 플루트, 전용우의 바이올린, 조명희의 비올라, 지진경의 첼로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4중주 1번 중 1악장, 김대원의 플루트, 전용우의 바이올린, 조명희의 비올라, 지진경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인간 소망의 기쁨이신 예수,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은 도둑으로 낙인 찍힌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인데요. 서양에서도 고슴도치가 사과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도 뾰족뾰족한 가시에 오이를 꽂아서 지고 가는 고슴도치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슴도치를 과일 또는 채소, 서리범으로 여겼던 것 같은데요. 곤충이 주식인 고슴도치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실제 고슴도치의 습성으로 믿었던 것 같은데요. 고슴도치 외 걸머지듯이라는 속담까지 있었던 걸 보면 말이죠. 현대어로는 고슴도치 오이 따가듯 또는 고슴도치 오이 짊어지듯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담은 빚을 많이 진 걸 비유하는 말인데요. 작은 고슴도치가 무거운 오이를 지고 버거워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이 속담을 한꺼풀 들춰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요. 내가 욕심낸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든다. 고슴도치를 짓누르는 오이처럼 나의 욕심이 나를 짓누른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오후입니다.

스피리추얼의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이었습니다. 안희찬의 트럼펫 연주로 첫 곡 들었습니다. 오프닝에서 고슴도치 왜 걸머지듯 이라는 속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자성어로도 있습니다. 여위부과 뜻은 우리말 속담과 같은데요. 오이를 등에 꽂고 달아나는 고슴도치를 상상하면 그 모습은 참 귀엽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게 다 고슴도치에게는 욕심이고 짐이구나 싶어서요. 귀여운 상상으로 문을 연 목요일의 생생 클래식입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는 목요일입니다.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생생 클래식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콩이나 PC 콩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전해드렸던 이 곡,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이 곡은 흑인 영가였습니다. 윤정님께서 나의 욕심이 나를 짓누른 적이 없었나 생각하면서 음악 감상으로 더 유연하게 도와주는 생생 클래식 좋습니다 하셨고 수현님도 마음은 안 뾰족해요. 그러게요. 고슴도치 등이 뾰족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뾰족하리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혜수님께서는 지연씨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하셨는데 달달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맛있게 보였나요? 그리고 소정님 몇 주 바빠서 모처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지연씨 오랜만에 보니까 KBS 교향악단 단원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아 제가 까만색 의상을 입어서 그렇군요. 제가 마침 또 어제 KBS 교향악단 단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었는데 아 가까이에서 연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또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한 두어 곡 정도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원하시는 때나 뭐 시간대 혹은 뭐 요일 그리고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곡 어떤 곡도 좋습니다. 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203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인데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은 곡 가운데 러시안 댄스 트레팍 듣겠습니다. 노부유키 스즈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은 거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기분이 좋은, 또 어떤 버전으로 들어도 이 멜로디가 탁월해서 그런지 다 듣기가 좋은 꽃의 왈츠였는데요. LA 기타 4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러시안 댄스 트레파악이었고요. 노부유키 스지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910번 쓰시는 분이 아 누구신가요? 대단한 연주 실력입니다 하셨는데 LA 기타 4중주단이었습니다. 효진님이 지현 씨는 정말 음악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저의 유일한 취미가 음악을 듣는 거고 또 하는 일도 음악을 듣는 일이니까 참 좋은 거죠. 요즘 말로 덕업일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701번 쓰시는 분 지현 씨, 오늘 저희 집 강아지 미미가 수술하는 날입니다. 수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쾌되기를 기다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니네 포도밭님,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현님 하셨고요. 펌킨님, 고등학교 때부터 듣던 생클, 그때 지현 언니가 저희 반 친구들 수능 응원해줬는데 직장인이 돼서도 듣네요 하셨어요. 어느덧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직장인, 사회인이 됐군요. 아, 고등학교 친구들 참 또 힘든 시기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돈독하죠. 예진님도 완전 좋아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오늘은 플룻 연주로 드릴게요. 그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안드레스 아도리안의 플룻과 다비드 샬론이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멘델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오늘은 플루트 협주곡으로 들었는데 정말 손색이 없네요.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군더더기 없는 연주의 안드라스 아도리안, 데이빗 셸로니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라너님께서 한가한 시간에 듣는 플룻 연주 너무 좋네요 하셨고, 에버그림님도 아는 곡이에요, 너무 신나요. 그러게요. 아는 곡은 알아서 신나고 모르는 곡도 그냥 또 마음에 들면 또 신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0929번 쓰시는 분은 아기랑 단둘이 강릉 여행 가셨구나. 오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는데 왜 힘든 것만 생각나는 걸까요? 하셨는데 그래도 어렵게 가셨으니까 즐거운 여행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7808번 쓰시는 분, 듣고만 있다가 오늘 한 발짝 가까이 가봅니다 하시면서 고양시 정발산동에 제법 큰 상가인데요. 너무나 지금 조용하네요. 음악으로 보송받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날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오늘 좀 날이 좋다 못해서 더운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점심 식사 좀 하시고 다들 들어오실까요? 6624번 쓰시는 분, 지현 씨 오늘 목소리가 밝네요. 저만 느끼는 걸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참. 역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저도 마음이 상당히 오늘 가볍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에도 좀 티가 나나요? 인원님께서 낮은 음색으로 직접 가수를 데뷔하시면 어떨까 하셨는데, 고음 불가라서 아마 가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5773번 쓰시는 분, 저희 아들 정말 귀여워요. 모두 그러시겠지만 요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죠? 신청하신 그 연습하는 곡 조만간 같이 듣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소나티나 디단조 보트캥 10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입니다. 고음악 앙상블이죠. 카페 시머만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쾰 550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아사이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소나티나 D단조 보드킹 104 가운데 3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카페 짐머만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동광님께서 바흐 가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는 음악 행복이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아니한가요? 하셨고요. 승민님께서 피천득님의 5월이라는 시인데 지연씨의 쿨한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세요. 처음 올려보는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실록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아, 그만큼 5월이 참 신선하고 뭐라고 할까요? 참 청량하고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승민님 자주자주 오세요. 그리고 1512번 쓰시는 분 혼자 지내는 삶을 좋아하는 1인인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인간이 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하셨고요. 재송님은 유튜브에서 지연 씨 목소리가 악기네요 하셨는데 모두에게 저는 목소리가 악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악기를 우리가 직접 연주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대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악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4889번 쓰시는 분은 저에게 아주 눈이 시원해지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광주 무등산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오 정말 딴 세상 같아요. 어디 정말 해외에 있는 좀 이국적인 풍경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푸르르고 눈부시네요. 미호땅님께서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요. 밖에서 뜨거운 열기가 거꾸로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아, 너무 덥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오늘 뜨거운 날씨인데 은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을 전해드리면 어째 좀 시원해지실까요? 제 교재 안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도이치 664번의 3악장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일하다가 듣다가 좋아서 적은 것 같은데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은하님이 청해 주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도이치 66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한 랩소디 가운데 18변주였습니다. 게리 그래프만의 피아노, 라네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게리 그래프만은 7살에 이제 커티스 음악원의 장학생으로 선정될 만큼 신동이었는데, 그 당시 그가 이제 커리어 정점이던 때에 그 오른쪽 손가락 마비라는 진단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 생활을 쭉 이어가고 왼손을 위한 협주곡들 많이 연주하고 또 커티스에서 후학을 양성해낸 또 랑랑 또 왕유 유자왕의 또 스승이기도 했던 그래프만의 연주로 들었고요. 동민님은 아 지현 씨는 악기로 따지자면 오보입니다. 셨고 6624번 쓰시는 분, 5월은 초록이 햇볕에 반사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셨고 6560번 쓰시는 분도

푸르른 실록의 계절에 핀천득님과 또 백건우님 슈베르트 연주 들으니까 아 피천득님 시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네요 하셨는데 생생클래식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선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의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연주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고음악 연주단체인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아서 이 기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바흐 작품 번호 1046번부터 1051번까지에 달하는 이 작품을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과 더불어서 합시코드의 조재혁, 바이올린의 김다미, 호른의 이석준이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치인버 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 5분 초대하겠습니다. 초대권 2매씩 선물해 드릴게요. 책 선물도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을 파격적인 영상들로 세계에 알린 서영재 PD의 책입니다. 제목은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단데요. 드라마 궁예를 활용한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 등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서영재 PD는 이 책에서 클래식을 맛깔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KBS 교향악단 무대 뒤 이야기까지 실려있는데요. 귀 열어 클래식 들어간다. 총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진솔한 사연을 담아서 청해 주시면 되고요. 공연 또는 도서 이렇게 말머리에 달고 신청해 주시면 각각 5분씩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를 아망딘 베이아르의 바이올린과 그녀가 지휘하는 일코그니티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저희가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 가시면 이 곡을 직접 이렇게 실현으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아망딘 베이어의 바이올린과 그녀가 지휘하는 리 인코그니티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보통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이렇게 요즘은 교향악단이 다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곡 연주할 때는 대체로 다 이렇게 서서 하는 그 옛 연주 모습 그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공연 가시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세요.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59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0: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면 대체로 할 일이 공평하게 배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늘 이끌고 따르는 사람은 늘 따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할 일을 더 많이 도받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이 함께 조별과제를 하는 사이라면 어떨까요? 한지원 작가의 그림책 왼손에게, 이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다른 왼손과 오른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에 자아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할 일이 더 많은 쪽이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이, 왼손잡이라면 왼손이 말입니다. 한지원 작가의 그림책에서도 바로 이런 점을 조명하는데요. 오른손은 숟가락질에 양치질, 가위질에 빗질까지 도맡지만 왼손은 어쩐지 저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를 때만 슬쩍 다가오는가 하면 손목시계나 반지처럼 빛나는 것들도 왼손에 걸리는 일이 많으니까요. 굳은 일만을 하는 오른손, 근사한 일만 하는 왼손. 이 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건 어느 날 매니큐어를 바르면서입니다. 오른손은 왼손에 정성스럽게 매니큐어를 발라줬는데 매사에 서툴렀던 왼손은 오른손을 엉망으로 칠해줬던 거죠.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면서 하는 말들이 어딘지 낯설진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어 라고 항변하는 왼손과 열심히 했다고? 맨날 내가 다 하고 너는 놀기만 했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오른손, 그리고 항상 네가 먼저 나서서 다 해버렸잖아 라는 왼손의 말까지, 날선 말들은 서로를 찌르고요. 결국 다툼 끝에 오른손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짝할 수 없게 된 오른손 대신 그 많은 일을 도맡게 된 왼손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오른손처럼 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른손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두 손이 협력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왼손과 오른손은 마치 포옹하듯 서로를 얼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이상 왼손과 오른손은 별개의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또 한쪽이 너무 독단적인 것 같아도 서로 그 단점을 끌어안으며 함께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역할이 서로 달랐던 두 손의 이야기가 그저 손들의 이야기만으로 여겨지진 않는데요. 우리도 어디선가에서는 오른손으로, 또 어디선가에서는 왼손으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가 없다는 것. 손뼉을 짝 하고 마주쳐주는 나의 왼손 또는 오른손에게 억울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르의 격려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칸타빌레였습니다. 3대째 이어져 오는 기타리스트 명가죠. 셀레도니오 그리고 셀리노 로메로 부자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한 한지원 작가의 그림책 왼손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왠지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것 같은 책이라서 오늘 소개했는데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쪽이 억울해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하지만 뭐 따르는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 조화로운 법이니까요. 이 책 이미 보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1526번 쓰시는 분, 왼손에게 이 그림책을 좋아해서 몇 해 전에 바늘과 실로 수놓았었는데 아, 이 이야기 공유가 참 좋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4352번 쓰시는 분은 저도 왼손을 오랫동안 오해했었어요. 얼마 전에 왼손 엄지가 아파서 치료하기 전까지는요. 왼손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병뚜껑 따는 일부터 주로 힘쓰는 일은 왼손이 다 했더라고요. 저는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또 이렇게 자리를 잠시 비워야 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5318번 쓰시는 분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일단 기타 연주가 좀 청량하게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4291번 쓰시는 분 그리고 광훈님 우리 애청자시죠. 함께하고 계시고 1816번 쓰시는 분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늦어서 택시로 갈아탔는데 택시기사님도 클래식 FM 듣고 계시네요. 방금 목동에 내려주신 기사님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기사님 듣고 계실까요? 우리 악기를 연주할 때도 왼손과 오른손이 다 조화롭게 필요하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 수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우리 예쁜 아기 소원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갑자기 기어다니기 시작해서 정신은 없지만 하루하루 쑥쑥 크는 아이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하시면서 전시연의 연주로 센티멘탈 그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 전해드릴게요.

수지님도 듣고 계셨네요. 센티멘탈 그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전수연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초보 엄마라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생글 들으면서 힘낼게요. 다음에는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기를 하셨는데, 아유, 엄마 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모두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란츠 폰 백세이의 발스트리스테 슬픈 왈츠였습니다. 산도르 라카토시와 그의 집시 밴드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가운데 로잘린드의 아리아 차르다시였습니다. 클랭에 대어 하이마트, 고향의 노래였는데요. 로잘린드가 이제 남편의 바람기를 잡기 위해서 그 헝가리 백작 부인으로 위장해서 이제 파티장에 갔는데, 이제 헝가리 백작 부인이니까 차르다시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속 음악을 막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와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숙님, 최근 토지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책꽂이에 장식품 같았던 토지를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박경리 작가님은 그 많은 등장인물마다 다 가치를 부여하셨더라고요. 그 얄밉고 믿기만 하던 일본 앞잡이 김두수마저도 토지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셨고, 1960번 쓰시는 분은 저 왼손잡이여서 힘들었어요. 어른들한테 바른 손으로 하라는 소리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양손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됐어요.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차견님, 상국님 함께하고 계시고, 벨로다님은 군내 식당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생글 들으러 왔지요 하셨고요. 아, 준식님은 아까 그 전수연 씨의 연주가 정말 좋았다고 하셨고, 2101번 쓰시는 분은 한지원 작가님 책을 읽지 않았는데도 저도 오래전에 같은 생각으로 글을 써놨어요.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하셨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신청곡입니다. 9582번 쓰시는 분이 우리 9살 딸 지아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 청합니다 하셨어요. 와, 9살인데 비창을 좋아하다니 우리 뭘 좀 아는 지아 양에게 전해드릴게요. 그럼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3악장 론도까지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하양이 신청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라와 3악장 론도까지 들었습니다.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요즘 진짜 바쁘게 활동하는 김선욱 씨죠. 얼마 전에 그 서울시향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인가요? 협연을 했고 또 이제 며칠 뒤면 클라라 주미강 씨와 함께 또 듀오 무대 5년 만에 같이 무대에서는 그 두 분의 또 활약도 기대가 되는 요즘입니다. 지휘자로도 활발하게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언제 쉬실까요? 6251번 쓰시는 분은 왼손이 찌릿찌릿 저리고 아파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왼손에게 좀 미안해지네요. 진심 사과해야겠습니다. 지난번 오른팔 아팠을 때 많이 고생해서 아픈 것 같다고. 그럴게요. 우리가 왼손도 잘 쓰지 않는 쪽도 항상 돌아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효진님이 서울시향 공연 이틀 다 봤다고요. 듀오 공연도 가고요 하셨는데 다녀와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5124번 쓰시는 분 비창 좋아해서 피아노 연습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편도 첫 소절 듣고 오 그랬는데 뒷부분은 연주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전곡 연주할 수 있기를 하셨고 더 모멘텀님께서는 생전 클래식과는 담 쌓고 살다가 어르신들 송영일 하면서 라디오 배회하다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우열님도 감사하고요. 경민님 어려운 듯 싶어도 시간은 지나가고요.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아이와 함께 클래식 FM 듣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대학생이 돼서 어버이날 용돈도 받았어요. 힘내시라고 사연 주신 것 같아요. 노이시아모님이 사람의 성대가 기상 후에 3시간 지난 후에 깨어난다고 음성학 강의 시간에 들었는데요. 말을 직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는 아침 방송 해야 할 경우 어떻게 웜업을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제가 출발 FM과 함께를 5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좀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성대도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트레이닝? 그 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좀 빨리 좀 엔진이 빨리 데워지는 것처럼 성대도 그렇지 않나라는 학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하차투리안의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바이올린 협주곡을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으로 바꾼 곡인데요. 장피에르 랑발의 요청으로 이 곡이 이렇게 변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의 연주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듣겠습니다.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ORTF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하차토리안의 플루트 협주곡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플루트의 외침과 절규 같은 곡이라고 광우님. 또 수진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곡가 하차토리안의 곡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는 자주 들었는데 플루트는 처음이라 색다릅니다. 생동감 넘치는 리듬이라서 점심에 너무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 아, 하차토리안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발레 음악 정도밖에 몰랐는데 이 곡은 장피에르 랑파르이 계속 플루트를 위한 곡을 하차토리안에게 좀 써달라라고 했는데 너무 바쁜 하차토리안이 바이올린 협주곡을 그럼 플루트 협주곡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 곡을 연주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는 후일담이 전해지는 곡입니다. 다음 곡은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이고요. 그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콰지 미뉴에토입니다.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 로날드 브라우티함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가운데 미뉴엣처럼 조금 빠르게 연주하는 2악장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테라의 첼로, 로널드 브라우티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998번 쓰시는 분은 세종에서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엄마입니다. 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주파수 맞춰가면서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매일 운전이 겁나지만 클래식 음악을 위안 삼아 들으신다고요. 멀리서 메시지 남깁니다 하셨는데요.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토렐리의 뚜로사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노래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죠. 리나 뚜르본의 대바이올린, 오렐리아 미소반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번호 5,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누구든지 음악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또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런 곡인데요. 오늘 공개합니다.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꿈과 카프리스 작품 번호 8,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꿈과 카프리스 작품 모노 8. 2차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모노 5. 그리고리 소콜로포의 피아노 연주 199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스튜디오 레코딩을 극도로 싫어하는 소콜로프죠. 그래서 그의 음반은 전부 실황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번호 5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루드비 완 베토벤의 아델라이드의 작품번호 46을 지네브라 페트루치의 플라우토 다모레 그리고 파올라 피자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아델라이드의 작품 번호 46, 제네브라 페트루치의 플라우터 다모레, 그리고 파울라 피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을 대표하는 명작이죠. 아주 긴 문장이 표지에 쓰여 있는데요. 거의 협주곡처럼 협주곡풍으로 쓰여진 바이올린 오브들리가토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개의 악기가 협주곡풍으로 주고받는 형태로 작곡하려는 의도가 아주 협주곡풍으로 쓰여졌다는 말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흐는 바이올린과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에서 바이올린, 챔발로의 오른손, 챔발로의 왼손 세 개의 성부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를 만들죠. 다시 말해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챔발리스트가 반주자로서가 아니라 연주예술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서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피아노에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바이올린과 다른 것을 어떤 돕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오블리가토를 하는 반주를 하는 형태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베토벤으로 오게 되면 이 두 악기가 대등한 그런 구조 속에서 작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결투를 하다가 화합을 하다가 또 융합을 하면서 펼쳐나가는 그런 대결 구도,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9번 소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주는 오너먼트가 많은 실외 악기 연주입니다. 색다른 그런 연주라서 준비해봤는데요.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번호 47, 크로이처 전악장 리나 뚜르 보네트의 바이올린, 오렐리아 비소반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번호 47 크로이처 전악장 리나 두르보네테의 바이올린 오렐리아 미소반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카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D단조 보트겐 번호 23 미하엘 리쉐의 피아노 모르텐 슐트 옌센이 주연하는 라이프치히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D단조 보통의 번호 23, 미하엘 리슈의 피아노, 모르텐 슐트 옌센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앞마당에는 찰리향, 향회향목, 미스킴 라일락, 삼지닭 나무처럼 향기 좋은 꽃을 피우는 관목을 심어두면 좋습니다. 볕이 잘 드는 화단에는 셀비어, 군자란, 버들마면초, 나비바늘꽃, 로즈메리와 라벤더를 심고요. 그늘진 화단에는 고사리, 맹문동, 뿔람천, 팔손이를 심고, 물기 많은 땅에는 부처꽃, 창포, 수국, 말채나무나 노루오줌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물기 많은 땅을 좋아하는 수국을 건조한 땅에 심으면 잎이 시들고 제대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늘진 곳에서 자라야 할 고사리 역시 양지 바른 곳에 두면 잎이 타거나 마르겠죠.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볕이 너무 강한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뒷마당에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이

인데 앞마당을 선호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놀이공원에서도 대형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건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시니까요.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내게 미해 첫 곡 20세기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프랑스 민요였어요. La Belle et au Jardin d'Amour 사랑의 정원에 있는 민요 아주 적절한 장소에 민요가 잘 있는 것 같죠?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볕이 너무 강한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뒷마당에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인데 앞마당을 선호하는 건 아닌지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인가요? 그나저나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그늘이 딱 맞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잘못된 위치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봄이 저만치 도망가 버린 듯한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직은 가지 말라고 너무 성급하다고 간절하게 봄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영선님 더위 조심하라고 또 사연 주셨고요. 정경화님 오늘 정말 30도가 넘네요 하시면서 수국이 그런 줄 몰랐다고 화분에서도 잘 자라서 물기 많은 땅을 좋아하는 수국한테 물을 듬뿍듬뿍 주셨기 때문에 잘 자란 거 아닐까요? 우리 카페 운영하시는 공숙경님, 화초를 키우며 저마다 위치가 중요한 걸 알게 된다고. 아, 꽃이 그득한 그 카페. 참,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2565 쓰시는 분, 진주시청 앞이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빨강, 노랑, 울긋불긋 진짜 꽃들이 예쁩니다. 그 꽃들은 알맞은 위치를 잘 찾아서 피어난 거겠죠? 9373 쓰시는 분, 녹음이 짙어갑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조금 더위에 지체법한 지금 이 시간 저도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기운을 북돋워드리고 싶네요.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 이어집니다. 1840년 일명 가곡에 지어진 합창곡이에요. By Schönkung eines Fliegers 오렌지와 은매화입니다. 오렌지와 은매화 꽃들 사이에 놓인 피아노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피아노를 선물할 때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곡입니다.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 시대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펠릭스 맨델스존의 작품이었어요. Abschied vom Walde, 숲을 뒤에 두고 작품 번호 59의 3이었습니다.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울창한 숲에 대한 사랑과 그곳을 떠나 인간 세상, 그러니까 새 속으로 향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요. 새 속으로 향하는 느낌치고는 굉장히 평화롭지 않나요? 아마 울창한 숲에 있었던 효과가 아닐까 짐작해보는데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어요. 진경수님께서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고 글 남겨주셨네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이었죠. 오렌지와 은매화.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이 불렀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의 작품하면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모테트, 눌라 인 문도 팍스 센체라,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용번호 630, 감상하시겠습니다. 영화 샤인이 절로 떠오르죠? 그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을 연기한 제프리 러시가 정말 그 순진무구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트램펄린을 뛰면서 그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 곡 들으면서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그 느낌이 전염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프라노 안케 헤르만,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뭉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옹 번호 630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안케 헤르만이 불렀고요.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몽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였습니다. 정성숙님께서 잘못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잘못된 날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 맞춤한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날씨야말로 지금 다른 곳에, 엄한 곳에 이 봄 날씨가 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제 출근길에 반팔로 출근했다가 아침에 쌀쌀해서 오늘은 긴팔을 입었더니 아침부터 덥습니다. 진짜 요 며칠은 낮에는 진짜 반팔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긴 겉옷이 필요한, 아 정말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날씨입니다. 박진미님 딱 맞춤하게 아아 한잔하고 계시군요. 조울스님께서 며칠간만 기온 오르다 예년 초여름 날씨로 간다고.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샹송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Je ne t'aime plus.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별의 차가운 현실을 좀 담담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당신이 좀 더 날씬하고 머리숱이 많다고 해도 난 그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냉정하죠? 미국의 재즈밴드 핑크 마티니와 프랑스 가수 빌리브 까테리니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베리즈모 오페라입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리 아란치 올레자노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부활절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성당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합창곡이죠. 오렌지 나무가 초록빛 들판 위로 향기를 뿜어내고 종달새가 꽃이 만발한 나무 사이로 노래하네. 피로에 지친 우린 노동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모두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시간입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노래를. 이 오페라의 문을 여는 노래인데 이 곡의 분위기와 대비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오프닝 곡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베리지모 오페라와 또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를 이어서 만나봤나요?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중에서 프렌체 에꼬메 운 알베로 피오리토, 피렌체는 꽃이 피는 나무와 같구나 였습니다. 잔니스키키 딸의 라우레타의 연인 리누치오의 아리아였습니다. 유산 배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친척들이 잔니스키키를 촌구석에서 온 이방이라고 무시하자 현명한 그의 지혜를 빌리자고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렌체의 영광을 이뤘다고. 알고 보면 참 프렌체 찬가 비슷한 노래입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이 무대를 여는 오프닝 곡이었습니다. 합창곡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진희님께서 오늘 선곡표가 꽃밭이라고. 그러고 보니 사랑의 정원, 오렌지와 은매화, 숲을 뒤에 두고, 오렌지꽃, 피렌체는 꽃이 피는 나무. 그랬네요. 날씨가 여름이니까 선곡표라도 좀 봄봄하려고 했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곡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Don't fence me in. 날 구속하지 말아요. 오늘은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박성준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군요. 스웨덴 작곡가이자 아바의 멤버 베니 안데르손의 Thank You for the Music. 영화 맘마미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콜 포터의 Don't Fence Me In 역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불렀습니다. 참 배우들이 이렇게 노래까지 잘하면 어쩌라는 걸까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미국 민요 가운데 Red Rosy Bush, 붉은 장미덤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내가 바닷가 언덕에 붉은 장미덤불이라면 좋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내게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 가사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그 연인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장미덤불과 외로운 골짜기 같은 자연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풀어낸 전통 발라드 계열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영국 민요 맷비둘기로 대표되는 옛 사랑 노래 전통과 정서를 공유하는 곡이자 맷비둘기와 같은 계열의 영국계 사랑 발라드 유산에 뿌리를 둔 노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뭐 붉은 장미 덤불은 분명 미국 민요지만 영국 민요 맷비둘기와 같은 계열의 발라드로 함께 이야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유럽과 영국 문화권에서 맷비둘기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죠. 맷비둘기는 사랑과 충실함, 혼인과 결혼식의 이미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새입니다. 예로부터 유럽산 맷비둘기는 한 쌍이 나란히 앉아 지내는 습성 때문에 오래도록 다정한 한 쌍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져 왔죠. 짝을 이루면 평생 함께하고 한 마리가 죽으면 남은 한 마리가 오랫동안 짝을 찾으며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맷비둘기는 일편단심, 평생 한 짝을 상징하는 새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맷비둘기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전차를 끄는 새로 등장하면서 사랑과 관능, 다산과 이어진 여신의 신성한 동물로 그려지는데요. 또 중세의 동물 상징집 자연학자라는 뜻의 피지올로구스에서도 맷비둘기는 짝을 잃으면 끝까지 그 짝만을 그리워하고 다른 새와는 짝짓기 하지 않는 지극히 충실한 새로 묘사되죠. 14세기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도 새들의 회의라는 시에서 혼인한 맷비둘기의 마음은 끝까지 한결같다고 하면서 맷비둘기를 혼인과 일편단심의 상징으로 불러냅니다. 이런 전통 위에서 비둘기와 결혼식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됐고요. 실제로 2018년 5월 19일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서 낭독된 성경 아가서의 구절도 겨울은 지나가고 비는 그쳤다.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으며 우리 땅에는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과 계절의 도래를 비둘기의 이미지로 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담은 미국 민요들을 영국 민요, 맷비둘기로 대표되는 영국계 사랑 발라드 전통에 비춰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 계통의 옛 사랑 발라드가 북미로 건너와 변형된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노래, 바로 미국 민요, 붉은 장미 덤불, Red Rosy Bush입니다.

미국 민요 붉은 장미 덤벌, 메저소프라노 수잔 맨처,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맷비둘기를 노래한 영국 민요 골랐습니다. The Turtle Dove. 영국의 실내 합창단 라우디부스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겠다고 밀어온 밀린 그것들을, 밀린 빨래들을, 초록의 빨래를 저렇게 촘촘하게 널어놓고 있나. 창밖에 미루나무 한 그루. 박형준 시인의 봄빨래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창밖에 서 있는 나무, 그 이파리들이 어느 날 너무나 깨끗하게 빛나며 흔들리고 있어서 마치 초록 빨래를 널어놓은 것 같았다고 하네요. 나무들은 때가 되면 할 일을 미루지 않는데 잎이 나고 자라고 짙어지는 일을 어김없이 해내는데 나는 왜 그걸 미루고 있을까? 시인은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도 자연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고 있죠. 5월에 자연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올해 미룬 일이 무엇인지 문득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전순희 작곡 봄 가운데 3장 햇빛에 빛나는 수목 준비했습니다. 가요금 앙상블 4개 연주입니다.

전순희 작곡 봄 가운데 3장 햇빛에 빛나는 수목 가요 앙상블 사계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박형준 시인의 봄빨래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시인은 미뤄 놓았던 일들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자연은 우리를 쉬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하네요. 여러분에겐 그 나뭇잎이 또 무엇으로 보이는지도 궁금하네요. 정성이 작곡 영목 봄의 정령 이어드립니다. 앙상블 신화회 연주입니다.

정송이 작곡 영목 봄의 정령 앙상블 신하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규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함께하시죠.

조선 전기 문신 노수신. 그는 아주 긴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지 진도에서 무려 19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황, 김인우 같은 당대 최고 학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꽤 긴 고난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의 성품은 원만해서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배 중에 현지 사람들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에도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지역 군수였던 홍인록이라는 사람이 노수신을 심하게 박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노수신이 유배에서 풀려나 요직에 올랐을 때 홍인록이 언관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수신은 오히려 그를 옹호했다고 하네요. 노수신은 개인적 감정을 공적인 판단에 끌어들이지 않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가 진도 유배 생활 중에 쓴 시 한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새벽달 부질없이 그림자 끌고 가니 누런 국화 붉은 낙엽이 정을 담뿍 머금었네. 모래밭을 아무리 보아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정자 기둥마다 돌아가며 기대어 보네. 어느 가을 새벽 벽파정이라는 정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쓴 시라고 합니다. 그가 언제 올지 모르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 벽파정 여러 기둥마다 돌아가면서 기대었다고 하네요. 새벽달이 떠도 아직 오지 않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낯선 곳에서 죄인으로 살아갔던 19년. 그 유배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기로 한 사람을 홀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마음만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 오늘 이곳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남도민요 진도아리랑 박진섭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한승석 구성 바라지 축원 준비했는데요. 진도 식김구 중에서 가족들의 복락을 축원하는 제석구 축원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 노래한 곡입니다. 김유리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의 연주입니다.

0: 왔네 왔네 재석 왔네. 재석님이 오실 적에 이대 까문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올 리가 있으리오.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품에 품고 흐늘거리고 내려와서 이대 까문 억십만금 돈과 재물을 집안 가득히 쌓아두고 잘 사시라고. 노적도 정해드리고 업도 한번 정해드립시다.
1: 그렇습니다.

한승석 구성 바라지 축원 듣고 왔습니다. 김유리의 노래 우리 소리 바라지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옥길성 작곡 장돌뱅이 함께하겠습니다. 꼭두각시와 미량아리랑 군밤 타령의 선율을 차용해서 만든 곡인데요. 한국음악발전연구원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2000년 전 유목민 여자가 아니었을까? 밤이면 천막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던 시절의 얘기를 듣고 어미가 약초를 찌을 동안 사내 아이들은 화살을 만들면서 활 쏘는 방법을 아비에게 배웠다. 자신의 문명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감정을 갖지 않았으므로 행복했고 그들의 가슴은 거칠면서도 봄의 들판처럼 풍요로웠지. 내가 왜 뒤늦게 지구 곳곳을 헤매 다녔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소설가 강석경의 산문, 능으로 가는 길 중에서

혹시 오래전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오히려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으세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지금, 유목민의 삶을 동경하고 그 삶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오래전 모두가 떠도는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누군가는 한 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무리에나 지금과 다르게 살기를 꿈꾸는 이들이 있어서 세상은 변하고 문명도 발달한 것이겠죠. 지금 다시 떠도는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꿈을 다시 꾸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다가올 또 다른 미래의 삶을 미리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류형선 작곡 오래된 미래. 강은일의 해금과 진성수의 피리, 한충은의 대금 연주, 서은영의 가야금과 곽수안의 기타, 신창열의 장구장단으로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보이지만 절대 비워지지 않는다. 가장 훌륭한 연설가의 말은 평범하게 들린다. 평온함이 우주를 다스린다. 켄 리우의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중에서 몇 구절 끝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텅 빈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모든 곳에 평온함을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FM 풍류마을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작가가 성냥갓처럼 생긴 작은 상자들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 작은 상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팬시한 성냥이 든 상자도 있었지만 침대와 창문과 커튼, 앙증맞은 인형이 잠들어 있기도 했고 멋진 카페의 카운터가 펼쳐지기도 했고 작은 책꽂이와 책상도 들어있더군요. 예술가가 관심을 가지면 별것 아닌 상자도 작은 우주가 되는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공산품으로서의 성냥은 사라졌다는데 이제는 예술작품이 되어 사랑받는 성냥갑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가 사라질 땐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 곁에도 예전에 사라진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벨라스였습니다. 브라질의 이반 린스가 불렀던 곡인데요. 촛불이라는 제목. 이 곡을 퀸시 존스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퀸시 존스와 조니 만델이 함께 편곡했고요. 두치 딜레망의 하모니카와 기타 또 휘파람 연주도 있었고 그 외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한 벨라스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클로드 시아리, 프랑스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그가 연주한 캔들라이트 세레네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양정수 씨, 고추, 옥수수, 고구마 모종을 심고 물을 듬뿍 주고 보니 새음이 반기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일에 열중하시다가 또 새음을 갑자기 턱 마주하셨네요. 반갑습니다. 4029번 쓰시는 분, 세종으로 퇴근하는 길. B2 버스 기사님이 새음을 들어주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께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세종시에 B2 번호를 쓰는 버스가 있다네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음악도 늘 함께 해주셔서 기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버스 안에서요. 4029번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하지만 내일 금요일과 주말에도 세상의 모든 음악은 라디오와 콩으로 항상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곡 모두 촛불에 관한 곡들이었어요. 세 번째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아이 깐델라라는 제목이에요. 아, 촛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 이브라임 페레르의 노래입니다. 쿠바 출신의 가수로 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주축 멤버로 활동했었죠. 그 이브라임 페레르가 40대 초반에 불렀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이 깐델라입니다.

그가 이끄는 경이로운 오케스트라라는 의미의 마라비아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이 깐델라라는 아 촛불이라는 곡이었고요. 쿠바의 이브라임 페레르의 목소리였습니다. 1978번 쓰시는 분, 뜨겁던 햇빛이 넘어가는 저녁에 살사 음악까지 들리니 한여름 같네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 9379번 쓰시는 분,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딸 나연이의 27번째 생일 축하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뭐 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날씨였어요. 그렇죠? 낮에. 와, 햇볕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정말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만큼 또 봄이 짧아진 거겠죠? 네. 이제 또 봄을 보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94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징가렐라 흥겨운 춤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목이 징가렐라인데요. 집시 소녀라는 의미입니다. 슬라브 민요를 바탕으로 앙리코 마시아스가 곡을 쓰고 노래한 샹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앙리코 마시아스, 유대계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으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죠. 앙리코 마시아스의 징가렐라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OST에서 조르바의 춤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마이클 카쿄야니스 감독이 영화화했죠. 안소니 퀸이 주연을 맡았고 또 알란 베이츠와 함께 연기를 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이 안소니 퀸이 자신의 춤을 추는 그 마지막 장면에 잠깐 대사와 함께 이어지는 음악, 그 춤이 눈에 선하죠.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 TV 드라마에서 이 춤을 여러 사람이, 물론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이 춤을 추는 장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었네요.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OST에서 조르바의 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러시아의 베이스 바리톤 비탈리 로마노프가 노래한 나타샤, 러시아 민요 나타샤였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문을 열어줘. 그리고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이렇게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유대계 알제리 출신의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가 노래한 징가렐라 였습니다. 집시 소녀였어요. 5239번 쓰시는 분, 오늘 음악들이 어느 유럽 휴양지에서 듣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름 휴가 생각하니 기분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지중해 어느 바닷가에서 듣고 있는 느낌이라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523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안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브루크의 로망스 F장조 작품 번호 85입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공연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설 바딘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안지로 리튼이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한 브루크의 로망스 F장조 작품 번호 85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올해 칸느 영화제가 그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프랑스 코트 다주르의 휴양지 칸느에서 이 영화제가 열릴 때면 대형 영화 마켓도 열리고 음악회도 열리고 또 다른 문화예술 축제들이 겹치면서 떠들썩한 날들이 이어지죠. 올해는 박찬욱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칸느 영화제의 오프닝엔 언제나 똑같은 곡이 사용됩니다. 해마다 그 해의 영화제 방향과 주요 작품들을 알리는 오프닝 영상엔 까미유 생상스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일곱 번째 곡 수족관이 흐르죠. 이 곡은 1987년부터 공식 오프닝 테마곡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칸느 영화제의 선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7년 당시 칸느 영화제의 예술 대표였던 쥘 자콥은 테렌스 멜릭 감독의 1978년 영화 천국의 나날들에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편곡한 수족관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을 영화제의 공식 선율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까미유 생상스가 최초의 영화음악가로 꼽히기 때문이죠. 생상스는 1908년에 영화 기즈공의 암살에 음악을 작곡하며 영화음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칸느 영화제가 생상스의 아쿠아리움을 오프닝곡으로 선택한 건 영화음악의 선구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생상스가 영화음악을 작곡하던 초창기에는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이 극장 아래쪽에서 영상에 맞춰 실시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극장은 영화관이자 콘서트장이기도 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칸느 영화제 오프닝에 초대받은 관객이 된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까미유 생상스의 작품을 들어보시죠.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중 일곱 번째 곡 수족관입니다.

영화제가 이어지는 도시 깐느의 풍경을 상상해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영화 상영, 떠들썩한 대화, 화려한 불빛을 밝힌 카페와 레스토랑과 재즈바, 그리고 해변의 파도 소리, 상상만 해도 멋지죠. 깐느 영화제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행사가 있는데 바로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깐느 클래식스 섹션입니다. 과거의 명작 혹은 복원된 필름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데 단순히 옛날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영화 역사의 유산을 보존하고 재조명하는 무척 중요한 행사죠. 주로 뮤니엘 홀에서 상영되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작은 메인 상영관인 류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상영관은 따로 있지요. 시네마 드라 플라쉬라고 불리는 이 해변 상영관은 마세 해변에 설치된 야외 대형 스크린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해변의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면 산책로나 벤치, 백사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행사로 꼽히죠.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윤대녕 작가의 소설 제목도 생각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깐느 영화제 오프닝곡 까미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파스칼 로제와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그 외 여러 연주자들, 그리고 샬레 듀투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 영화음악인데요. 깐느 영화제 60주년 기념으로 발표가 됐던 음반에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프랑수아 트리포 감독의 1973년 영화 La Nuit Américaine,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조르주 둘루리의 음악 Le Grand Choral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대합창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영화 World Apart, A World Apart라는 1988년 영화가 있었죠. 크리스 맨지스 감독의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던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했던 영화 OST에서 엔드 타이틀 한스 짐머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깐느 영화제 60주년 기념 음반에서 두 곡의 영화 음악. 방금 들으신 곡은 A World Apart라는 영화에서 엔드 타이틀 한스 짐머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아메리카의 밤, La Nuit Américaine OST에서 Le Grand Choral, 대찬송, 대코랄이라는 곡, 조르주 들루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KBS 클래식 FM의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oonlight Serenade였어요. 글렌 밀러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많이 기억하시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커트 엘링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 커트 엘링이었고요. 그전에는 헤이요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청하셨던 곡 챗 베이커 오늘 같은 저녁엔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트럼펫 소리와 끈적한 보이스의 음악이 듣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였어요. 그의 목소리와 트럼펫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로 생방송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놓쳤던 방송을 유튜브로 다시 듣는 분들이 또 반가운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크리스틴 YS님, 2009년부터 한국에서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텍사스에서 듣고 있네요. 긴 시간 기쁨과 설렘, 사랑과 이별을 함께 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세음과의 역사가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윤혜신님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살다가 돌아왔고 친척 오빠는 긴 시절 미국에서 보내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국에서 잘 지내길 바라고 세상의 모든 음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평안하소서라고 맺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스웨덴 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유이테 블로셀 소마르빈이라는 제목이에요. 밖에는 여름바람이 불고라는 의미인데요. 19세기 말부터 내려오는 스웨덴의 유명한 동요이자 자장가입니다. 이 곡을 보 한손의 스웨덴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보 한손의 음반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스웨덴의 혼성 합창단인 세인트 야콥스 챔버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보 한손의 기타 연주도 함께합니다.

두 곡의 스웨덴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힘렌 옐 오휠디트 블러라는 제목이었어요. 푸르디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스웨덴의 가수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고 작곡가인 테드 옐데스타드의 곡이 원곡인데 오늘은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유테 블로세르소 마르핀 밖에는 여름바람이 불고 라는 스웨덴의 동요

오늘은 64회 생일입니다. 자축음악 신청해요. 목요일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고 새음은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책 읽으며 음악 듣는 야근은 저 혼자 누리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64회 생일 축하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쏘 입니다. 이 곡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은포코 모토였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노순희 씨께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기억이 흐려져서 질문 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가수가 누구였죠? 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해서 문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노래한 곡 핑크마티니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핑크 마티니의 곡에서는 간주에 사용이 됐고요. 노래는 아니었고 이 곡을 노래한 가수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미레이 마티어입니다. 미레이 마티어의 메 클래식, 나의 클래식이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제목이 Le premier regard d'amour,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눈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미레이 마티오가 이 곡을 러시아어로 부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죠. 프라하 심포니의 단원들의 앙상블 연주도 함께합니다.

에르데엠, 이니셜로 또 많이 불리기도 하죠. 일 로베시오 델라 메달리아, 동전의 뒷면, 메달의 뒷면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 록밴드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가 프로듀서로 작업을 했던 팀이죠. 에르데엠의 라미아 무지카, 나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이죠. 그 전에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을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 Le premier regard d'amour, 사랑의 첫 번째 눈길이라는 곡 미레이 마티에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은 음반에 프랑스어 버전, 러시아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세상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함이 있는 세상일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했죠. 요즘은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

연애를 차이라기보다 다양함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서 참 좋습니다. 주연 배우만 주목받던 시대에서 개성 있는 조연을 더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고 씬 스틸러에게도 열광하는 시대가 됐죠. 일터에서도 그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어떤 일터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야만 새로운 방침을 택했다고 하는데 예전엔 그것이 멋진 선택이자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곳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두의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터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견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온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하죠. 비어있는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만 편한 사람도 있고 빈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질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외로움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관계에는 적당한 다름과 갈등과 틈이 있기 마련이죠. 성당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혹되고 서로 달라서 서로에게 배웁니다. 나에게 없는 부분을 배우고 채우며 더 나은 존재들이 되어가지요. 기압의 차이가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이 꽃씨를 날려보내고 우리가 탄 배를 밀어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달라서 겪은 일들이 있었다면 마음에 잘 접어 넣어두고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도 받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우고 더 나아진 부분이 더 많겠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비틀스의 Let It Be를 부게 웨셀토프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호페가 작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Tenderly입니다. 저스틴 벨라리스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존 월튼이 지휘하는 케이프타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이클 호페의 텐달리에 이어서 1940년대 재즈 스탠다드 넘버 텐달리는 패티 페이지의 목소리로 그 편안한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3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멜버른 아트센터에서 열린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니콜라스 알트슈테트가 연주하는 리자 림의 첼로 협주곡, 하임의 마티니 지휘하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906년에 설립된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호주 멜버른의 대표 오케스트라이고요.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 교향악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 출신의 지휘자 하임에 마틴이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고, 오늘 들으실 작년 3월 8일 음악회도 역시 하임에 마틴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모리스 라벨, 그리고 리자 림,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곡이 연주되는데, 먼저 첫 곡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 데브라 치턴 프레이온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데브라 치턴 프레이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인 원주민 작곡가이면서 또한 성악가인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가 2017년에 작곡한 Long Time Living Here가 연주됩니다. 전곡이 모두 연주되지는 않고요. 짧게 연주되면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데브라 치턴 프레이온의 Long Time Living Here를 하임에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하임에 마틴이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신 곡은 데브라 치턴 프레이온의 Long Time Living Here였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가 연주됩니다. 라 발스라는 곡은 프랑스 작곡가 라벨이 요한 슈트라우스의 비엔나 왈츠에 대한 존경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엔나 왈츠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곡입니다. 대개 비엔나 왈츠가 밝은 분위기로 시작하는 반면에 라벨의 라 발스, 이 도입부부터 좀 애매모호하죠. 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좀 어슴푸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데요. 마치 멀리 있는 무도회장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에 이어서 어느새 서서히 왈츠의 3박자 리듬이 점점 또렷해지고 그리고 현란한 춤곡의 소용돌이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왈츠가 절정에 달하면 3박자의 리듬도 굉장히 강렬해집니다. 라벨은 본래 이 라발스라는 곡을 비엔나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비엔나 왈츠의 신격화 그리고 또 환상적이고 운명적인 소용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1920년에 곡을 완전히 완성한 후에는 이 곡의 제목을 그냥 라발스, 발레를 위한 시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제목은 라발스이긴 하지만 이 곡을 들어보면 정말 그 라벨이 전에 붙였던 제목처럼 환상적이고 운명적인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를 하임에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를 들으셨습니다. 관객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연주에는 하임의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작년 3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멜버른 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 리자 림의 첼로 협주곡도 연주됩니다. 작곡가 리자 림은 올해 작곡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베마이어 작곡상을 수상한 음악가인데요. 그의 곡들은 문화와 철학적인 주제를 결합하는 작품 세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리자 림의 첼로 협주곡은 일본의 금박 수리 기법 킨츠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난 2024년에 초연된 곡입니다. A Sutured World, 봉합된 세계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파손과 치유, 불완전성의 아름다움을 음악적으로 탐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악장은 Take This Broken Wing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2악장은 Chrysalis, 3악장 Sutra, 그리고 4악장은 시몬이 말하기를 모든 새들은 높이 난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리자 림의 첼로 협주곡 A Sutured World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니콜라스 알투슈테트의 첼로 연주, 하임의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작곡가 리자 림의 첼로 협주곡 A Sutured World였습니다. 전 사악장 첼로 연주의 니콜라스 알트슈테트 그리고 하임의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훌륭한 첼로 연주를 들려준 니콜라스 알트슈테트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독일 프랑스계 첼리스트입니다. 독주와 실내악, 지휘, 예술 감독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음악가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3월 8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 멜버른 아트센터에서 열린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스페인 출신의 지휘자이면서 또한 플루티스트 하임의 마틴이 지휘를 맡았는데요. 하임의 마틴은 지난 2022년부터 오늘 연주를 듣고 계신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겸 예술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본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동을 했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 활동에 전념해서 빠르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멜버른 공연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을 선보입니다. 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중에서도 참 열정적이고 변화무쌍한 곡이죠. 내면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표현한 듯한 교향곡인데 이 곡은 차이콥스키를 후원했던 폰 메크 부인에게 헌정됐습니다.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정신적이면서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부유한 미망인인데 오랜 우정을 차이콥스키와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차이콥스키는 이 교향곡 4번을 폰 메크 부인에게 헌정하면서 이 곡에 대해서 해설을 써서 편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특히 이 교향곡 4번 1악장 첫 부분에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금관 주제를 운명의 힘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운명의 주제는 교향곡 마지막 악장에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번호 36 전 4악장을 하임의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4번 F단조 작품 번호 36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하임에 마티니 지휘하는 멜버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작년 3월 8일 빅토리아주 멜버른 아트센터에서 열린 공연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치듯 잠깐 몇 단어를 들어보니 중간고사 얘기인 것 같습니다. 탁자에 앉으려다 고개를 돌려 부엌을 등지고 거실 책상에 가서 앉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책을 펼칩니다. 귀로 둘이 주고받는 날선 말들이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갑자기 원치 않았던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무시무시한 단어가 날아와 꽂힙니다. 여보. 무겁게 내려앉은 이 공기 속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나를 부르는 여보라는 그 단어의 의미보다는 느낌을 먼저 흡수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이 오가는 그 사이에는 항상 감정들을 담은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의미보다 느낌을 먼저 흡수합니다. 괜찮아 라는 말도 어떤 날은 따뜻하게 들리고 또 어떤 날은 차갑게 밀려오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말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그 말이 담고 있는 공기의 온도부터 먼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현준 시곡 무곡입니다. 소프라노 박정원의 노래입니다.

윤곤강시 최병철곡 아지랑이 테너 김태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현준 시곡 무곡이었는데요. 소프라노 박정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권택견시 박이재곡 5월이여 소프라노 김은혜의 노래로 김동현시 이원주곡 연 바리톤 김한결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동현씨의 이원주곡 연이었습니다. 바리톤 김한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권택견씨 박이제곡 5월이어였는데요. 소프라노 김은혜의 노래였습니다. 김소월씨 윤지영곡 못잊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보통은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층에서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를 알려주는 불빛 숫자가 들어온다. 그런데 그 숫자 없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방향만을 알려주는 엘리베이터도 있다. 이거 참 불친절한 엘리베이터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혼잡을 막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기능이다. 복잡한 빌딩에선 몇 대의 엘리베이터의 층 위치가 표시되면 어느 한쪽에만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그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층수 표시를 일부러 없앤 거다. 때론 좀 더 불편한 게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현재적인 것일 때가 있다.

그런 방식을 홀랜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승강기 기사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목요일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aiting for you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호프의 음악이었죠. 조 파워스의 하모니카가 함께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7580번, 조용히 묵묵하게 항상 잘 듣고 있는 찐팬입니다. 대학원 수업 마치고 집 가고 있는 내일모레 예순인 만학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뭐 공부에는 나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체력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뭐 지혜도 많이 생기고 지식도 늘었지만, 그래서 수월하게 더 잘할 것 같지만 체력이 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 당신의 밤과 음악 더 원활하고 훌륭한 진행을 위해서 주 2회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망한 자세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7580번께서도 이 공부와 병행하면서 운동을 하나 함께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새싹 9442번, 어제 기타로 들려주신 조용필의 단발머리 너무 좋아서 집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완곡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한국방송공사 KBS에는 아카이브 안느가 있습니다. 안종호 PD만 보유하고 있는 음악 아카이브죠. 사실 음원 앱에서 음악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좋죠. 음질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아카이브의 음원 앱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이 바로 당신의 밤과 음악에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아카이브 안느가 있습니다. 라디오의 존재와 또 이유 가치,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종호 PD의 곡감 창고 다 함께 빼드시죠. 이번에도 새싹이십니다. 2881번, 길 잃은 사연이 와도 다정하게 함께 음악과 만날 수 있게 이끄는 당밤 하셨는데, 저희는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청취율 상위권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추천합니다. 이 단발머리 듣고 정말 엄청난 반응을 여러분께서 주셨습니다. 종종 또 이렇게 아카이브 안내에서 좋은 음악들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싹이십니다. 1612번, 타채널 동시간대 청취율 1위 프로그램까지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관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나, 관대함과 넉넉한 마음에 흐뭇해 차 세우고 휴식 겸 문자 보내요.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사자성어. 착한 일을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런 뜻인데, 제가 특별히 착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타 프로그램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 아직 배고픕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가끔 가요가 듣고 싶으시다 하시면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진영주 씨, 모차르트가 좋니, 베토벤이 좋니, 아니면 라흐마니노프가 좋아, 아 쇼팽이라고, 청취율 조사가 꼭 요런 느낌 같다는 생각을 했더랬어요. 난 뭐라고 답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던, 입사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뭐 이런 사연은 김경정 부장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클래식 FM 전체가 좋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밤과 음악으로 직진하십시오. 직진한 보답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새싹이십니다. 허정현 씨, 왠지 저도 청취율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 소원이 청취율 조사 받는 겁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정말 수많은 유니콘 중에 하나죠. 청취율 조사 전화. 경험담이라도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보신 분들은 손 드시고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청취율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목소리가 좀 격앙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올라갈 때 보았네, 내려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요즘 이런 기분입니다. 사실은 이 시는 반대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요즘 아주 꽃향기에 취해서 즐겁게 저희 제작진 함께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선 씨께서는 요즘 콩 댓글이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당신의 밤과 음악일 것 같습니다. 상여바나님은 멘트에 피식 웃으며 리듬을 타면서 댓글을 연주하는, 댓글을 또 연주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당밤 유령님들이 상상됩니다 하셨습니다. 리듬을 과하게 타면 층간소음 유발할 수 있으니 살짝씩만 음악의 리듬에 몸을 실어보시죠. 여러분 뭐 클럽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클럽 가서 몸 크게 흔드는 사람들은 다 하수입니다. 1200번 당밤 상엽님 청취율 상위권 링크는 당연한 거예요. 세계 3위의 청취율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벌써 여름 같네요. 신청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 이민찬의 연주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한 발자국씩, 조금 감질나네요. 한층씩 올라가겠습니다. 세계 청취율 3위권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작진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이민찬이 연주한 사랑의 꿈은 공식 음반으로 발매된 게 없어서 이민찬의 선배죠. 이민찬에 앞서서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며칠 전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신보 리스트 선우예곤 음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신보도 놓치지 않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썰번호 541 피아노 연주에는 선우예곤입니다.

5318번 사용하시는 분. 밤하늘 별 보며 하는 퇴근 시간이 대부분인 저는 노을을 보며 하는 퇴근. 생각만 해도 좋으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야근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앞으로는 저녁에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들려드린 음악 정말 따끈따끈한 음반 선우예권 리스트 음반 중에서 사랑의 꿈 3번 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4934번 밤의 꽃향기가 매우 아름답고 마침 남편의 귀가도 늦어지고 그래서 나도 향기롭고 여유로워지기 위해 이 밤에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면서 이렇게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밤을 지킵니다. 카페인으로 잠은 잠시 포기하셨는데 이런 날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 귀가가 늦으시니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차오르십니까? 이런 날이 자주 있지는 않으셨을 텐데 커피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9442번 기분도 좋고 음악도 좋고 협디님 목소리도 너무 좋고 정말 날씨 탓인가요? 분위기 있는 봄과 여름 사이입니다. 기분이 말랑해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Summer is coming.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방송국 출근하는데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좀 남은 봄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음악 이어드립니다. 쉔 로즈마린, 아름다운 로즈마린, 첸 이의 바이올린, 라르스 한니발의 기타입니다.

크라이슬러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드신 곡 리베스 라이트 사랑의 슬픔, 다니엘 스미스의 바순, 에토르 스트라타가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아름다운 로즈마린, 체니의 바이올린, 라르스 한니발의 기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ummer is coming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영화음악 중에 제가 떠오르는 단연 1위는 바로 이 곡입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중에서 Summer,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듣겠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중에서 썸머,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새싹 1612번 아내와 딸 둘 있는 40대 중년 아빠입니다. 지난 겨울에 백혈병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치료 중인데 잘 되어 아이들과 가족 곁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당밤이 전해주는 음악들의 마음 두 손 모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아프신데 또 우리 당신의 방과 막 청취자분들의 건강을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주위에도 백혈병으로 투병했지만 완치된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치병이었지만 요즘은 에이즈와 동일하게 관리를 잘하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큰 다행이죠. 그래도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 가능하면 다 끊어내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에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희망적인 것이 이 AI 특이점이 와서 생명공학 분야의 난제들이 풀리고 의학기술이 한층 도약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저 믿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완치 판정 받으시면 여행 한번 가셔야죠. 지금부터 적게라도 적금 들어놓으시면 또 작은 희망이 생기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6885번 어머니가 폐섬유화증으로 투병 중이신데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또 2주 만에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계속 떨어지고 다른 장기들도 수치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담당 교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본인의 몸 상태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별을 준비하기엔 아직 너무 즐거운 5월인데 매번 병원 가는 길에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 부탁드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아마 망각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이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머님도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볼 시간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종종 또 사연 남겨주십시오. 핸드폰 뒷번호 1612번과 6885번은 이 두 분의 빠르고 완전한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885번께서 신청하신 아스트로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망각, 파블로 찌글러의 피아노,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잉글랜드 민요 오 왈리왈리 멜로디를 편곡한 썸머 스노우, 시셀의 음성, 게오르그 잠피르의 펜플륜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눈처럼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든 소속단체 동료든 동료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또 그들과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별도의 공부 모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오가는 대화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동료에게 말 걸기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 철학책 편집자이자 또 철학책 독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박동수의 동료에게 말 걸기에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만드는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제도 옆 사람과 대화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동료일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하나의 태도는 동료에게 말 걸기다. 철학책에서 굳이 동료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철학자는 두 가지 길을 걸어왔다. 하나는 고독한 사색가의 길이다. 홀로 깊이 사유하며 진리에 도달하려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승과 제자 혹은 같은 학파의 동지들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길이다.

오늘날의 철학이 말하는 다른 관계란 바로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세계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같은 신념을 가진 동지관계도, 진리를 전수하는 사제관계도 아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동료와의 관계다. 책은 또 말합니다. 동료는 서로의 이익이 미묘하게 얽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적도 아니다. 뭔가 불완전하고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다. 동료가 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조금씩 바꿔가며 어떤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대화의 기본으로 이 책은 철학자인 무리노 라트루의 말을 인용합니다. 잘 말하기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말해야 하는 상대방 모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 잘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만 잘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회 안에서 말이 결국에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철학책 편집자인 박동수의 동료에게 말 걸기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들 토로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입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게 참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음악, 호기 카마이클이 1938년에 발표한 허트 앤 소울이라는 곡인데요. 정말 뭐 장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앞서 얘기했던 이 책에 나오는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아마도 다르겠죠. 그런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서 들려주는 최고의 하모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요모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 실크로드 앙상블, 그리고 미국의 소울 재즈 싱어 그레고리 포터, 리사 피셔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좋은 동료들이 함께할 때 나오는 앙상블이 바로 이런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음악 같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참 잘 안 다릅니다. 저 시인이죠. 김경미 작가 시인, 선곡의 시인 안종호 PD, 네,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서 네, 제작에 정말 참 걸림돌도 없고 참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같은 그런 좋은 동료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7817번, 오랜만에 서울 퇴근길, 아빠와 경상도식 저녁 맛나게 묵고 걸어오다 사진은 못 남겼지만 뭐랄까 고흐의 그림 속 그런 블루의 하늘과 전신주 골목 풍경이 아름다워 당밤에 빈센트 관련 노래를 청곡해야지 했다가 이제서야 100원 유료 문자 보냅니다. 다음 주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있지만 미리 음악으로 행복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예,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과 또 축하의 마음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생일 주간이면서 또 결혼기념일 주간이신 겹경사라고 할 수 있네요. 좋은 시간, 정말 아름다운 그런 5월에 기억할 만한 기념일이 두 개나 있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 음악 보내드립니다. 영화 러빙 빈센트 OST 중에서 스타리 스타리 나잇, 리안 라 하바스의 음성입니다.

칼미엘 찌흐러의 밤부엉이 왈츠 작품 466이었습니다. 로버트 스톨츠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연주입니다. 보통 이 걸슨의 랩소딘 블루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는데 오늘은 두 대입니다. 카티아 라베크, 마리아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듀오 연주 더해서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조지 고신의 랩소디 인 블루, 카티아인 마렐라 베크의 피아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연주하는 베토벤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12번 A플랫 장조 작품 26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함께 하시죠.

A River Runs Through It. 영화 음악가 마크 아이셔미 작곡한 영화 음악 흐르는 강물처럼의 메인 테마를 그리스계 미국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지 스카롤리스의 편곡과 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A플랫 장주의 1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4개 겨울 2악장을 편곡한 레인 보내드립니다. 데이비드 에그뉴의 오보 연주입니다.

잉글랜드 그룹 마크 아몬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존 마크가 작곡한 시그널 힐, 그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 목요일 밤 닫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앞마당에는 찰리향, 향회향목, 미스킴 라일락, 삼지당 나무처럼 향기 좋은 꽃을 피우는 관목을 심어두면 좋습니다. 볕이 잘 드는 화단에는 셀비어, 군자란, 버들마면초, 나비바늘꽃, 로즈메리와 라벤더를 심고요. 그늘진 화단에는 고사리, 맹문동, 뿔람천, 팔손이를 심고, 물기 많은 땅에는 부처꽃, 창포, 수국, 말채나무나 노루 오줌을 심으면 잘 자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물기 많은 땅을 좋아하는 수국을 건조한 땅에 심으면 잎이 시들고 제대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늘진 곳에서 자라야 할 고사리 역시 양지 바른 곳에 두면 잎이 타거나 마르겠죠.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볕이 너무 강한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뒷마당에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인데 앞마당을 선호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놀이공원에서도 대형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건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표시니까요.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내기 위해 첫 곡 20세기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이 편곡한 프랑스 민요였어요. La Belle et au Jardin d'Amour 사랑의 정원에 있는 민요. 아주 적절한 장소에 민요가 잘 있는 것 같죠?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볕이 너무 강한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뒷마당에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인데 앞마당을 선호하는 건 아닌지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이네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인가요? 그나저나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그늘이 딱 맞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잘못된 위치는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봄이 저만치 도망가 버린 듯한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직은 가지 말라고 너무 성급하다고 간절하게 봄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영선님 더위 조심하라고 또 사연 주셨고요. 정경화님 오늘 정말 30도가 넘네요 하시면서 수국이 그런 줄 몰랐다고 화분에서도 잘 자라서 물기 많은 땅을 좋아하는 수국한테 물을 듬뿍듬뿍 주셨기 때문에 잘 자란 거 아닐까요? 우리 카페 운영하시는 공숙경님 화초를 키우며 저마다 위치가 중요한 걸 알게 된다고 아 꽃이 그득한 그 카페 참 손님들이 좋아하겠다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2565 쓰시는 분 진주시청 앞이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빨강 노랑 울긋불긋 진짜 꽃들이 예쁩니다. 그 꽃들은 알맞은 위치를 잘 찾아서 피어난 거겠죠. 9373 쓰시는 분 녹음이 짙어갑니다. 힘내세요 하셨는데 조금 더위에 지칠 법한 지금 이 시간 저도 음악으로 여러분에게 기운을 북돋아드리고 싶네요.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 이어집니다. 1840년 일명 가곡에 지어진 합창곡이에요. By Schönkung eines Fliegers 오렌지와 은매화입니다. 오렌지와 은매화 꽃들 사이에 놓인 피아노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피아노를 선물할 때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곡입니다.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 시대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펠릭스 맨델스존의 작품이었어요. Abschied vom Walde, 숲을 뒤에 두고 작품 번호 59-3이었습니다.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울창한 숲에 대한 사랑과 그곳을 떠나 인간 세상, 그러니까 새 속으로 향하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요. 새 속으로 향하는 느낌치고는 굉장히 평화롭지 않나요? 아마 울창한 숲에 있었던 효과가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어요. 진경수님께서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고 글 남겨주셨네요. 먼저 보내드린 곡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이었죠. 오렌지와 은매화,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이 불렀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의 작품하면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모테트, 눌라 인 문도 팍스 센체라,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용번호 630, 감상하시겠습니다. 영화 샤이니 절로 떠오르죠? 그 피아니스트 데이빗 할프갓을 연기한 제프리 러시가 정말 그 순진무구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트램펄린을 뛰면서 그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이 곡 들으면서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그 느낌이 전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프라노 안케 헤르만,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몽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모테트,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리옹번호 630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안케 헤르만이 불렀고요.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 몽티스 레갈리스의 연주였습니다. 정성숙님께서 잘못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잘못된 날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이 맞춤한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날씨야말로 지금 다른 곳에, 엄한 곳에 이 봄 날씨가 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제 출근길에 반팔로 출근했다가 아침에 쌀쌀해서 오늘은 긴팔을 입었더니 아침부터 덥습니다. 진짜 요 며칠은 낮에는 진짜 반팔이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긴 겉옷이 필요한, 아 정말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날씨입니다. 박진미님, 딱 맞춤하게 아아 한잔하고 계시군요. 조울스님께서 며칠간만 기온 오르다 예년 초여름 날씨로 간다고.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는 좀 더운 것 같아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샹송처럼 들리지만 사실 가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Je ne t'aime plus.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별의 차가운 현실을 좀 담담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당신이 좀 더 날씬하고 머리숱이 많다고 해도 난 그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냉정하죠? 미국의 재즈밴드 핑크 마티니와 프랑스 가수 빌리브 까테리느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베리즈모 오페라입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리 아란치 올레자노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칠리아의 부활절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성당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합창곡이죠. 오렌지 나무가 초록빛 들판 위로 향기를 뿜어내고 종달새가 꽃이 만발한 나무 사이로 노래하네. 피로에 지친 우린 노동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모두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시간입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노래를. 이 오페라의 문을 여는 노래인데 이 곡의 분위기와 대비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오프닝 곡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베리지모 오페라와 또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를 이어서 만나봤나요? 방금 들으신 곡 자코모 푸치니의 잔니스키키 중에서 프렌체 에꼼의 운 알베로 피오리토, 피렌체는 꽃이 피는 나무와 같구나 였습니다. 잔니스키키 딸의 라우레타의 연인 리누치오의 아리아였습니다. 유산 배분 문제로 다투고 있는 친척들이 잔니스키키를 촌구석에서 온 이방이라고 무시하자 현명한 그의 지혜를 빌리자고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프렌체의 영광을 이뤘다고. 알고 보면 참 프렌체 찬가 비슷한 노래입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 피에르 조르조 모란디가 지휘하는 파르마 레지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이 무대를 여는 오프닝 곡이었습니다. 합창곡 오렌지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니 지휘하는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진희 님께서 오늘 선곡표가 꽃밭이라고. 그러고 보니 사랑의 정원, 오렌지와 은매화, 숲을 뒤에 두고 오렌지꽃, 피렌체는 꽃이 피는 나무. 그랬네요. 날씨가 여름이니까 선곡표라도 좀 봄봄하려고 했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곡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Don't fence me in. 날 구속하지 말아요. 오늘은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박성준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군요. 스웨덴 작곡가이자 아바의 멤버 베니 안데르손의 Thank You for the Music. 영화 맘마미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배우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콜 포터의 Don't Fence Me In 역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불렀습니다. 참 배우들이 이렇게 노래까지 잘하면 어쩌라는 걸까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미국 민요 가운데 Red Rosy Bush, 붉은 장미덤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내가 바닷가 언덕의 붉은 장미덤불이라면 좋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내게서 장미 한 송이를 꺾어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상상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죠. 이 가사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그 연인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장미덤불과 외로운 골짜기 같은 자연의 이미지로 비유해서 풀어낸 전통 발라드 계열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영국 민요 맷비둘기로 대표되는 옛 사랑 노래 전통과 정서를 공유하는 곡이자 맷비둘기와 같은 계열의 영국계 사랑 발라드 유산에 뿌리를 둔 노래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뭐 붉은 장미 덤불은 분명 미국 민요지만 영국 민요 맷비둘기와 같은 계열의 발라드로 함께 이야기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유럽과 영국 문화권에서 맷비둘기가 지닌 상징성 때문이죠. 맷비둘기는 사랑과 충실함, 혼인과 결혼식의 이미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셈입니다. 예로부터 유럽산 맷비둘기는 한 쌍이 나란히 앉아 지내는 습성 때문에 오래도록 다정한 한 쌍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져 왔죠. 짝을 이루면 평생 함께하고 한 마리가 죽으면 남은 한 마리가 오랫동안 짝을 찾으며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맷비둘기는 일편단심, 평생 한 짝을 상징하는 새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맷비둘기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전차를 끄는 새로 등장하면서 사랑과 관능, 다산과 이어진 여신의 신성한 동물로 그려지는데요. 또 중세의 동물 상징집 자연학자라는 뜻의 피지올로구스에서도 맷비둘기는 짝을 잃으면 끝까지 그 짝만을 그리워하고 다른 새와는 짝짓기 하지 않는 지극히 충실한 새로 묘사되죠. 14세기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도 새들의 회의라는 시에서 혼인한 맷비둘기의 마음은 끝까지 한결같다고 하면서 맷비둘기를 혼인과 일편단심의 상징으로 불러냅니다. 이런 전통 위에서 비둘기와 결혼식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됐고요. 실제로 2018년 5월 19일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에서 낭독된 성경 아가서의 구절도 겨울은 지나가고 비는 그쳤다.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으며 우리 땅에는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사랑과 계절의 도래를 비둘기의 이미지로 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담은 미국 민요들을 영국 민요, 맷비둘기로 대표되는 영국계 사랑 발라드 전통에 비춰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 계통의 옛 사랑 발라드가 북미로 건너와 변형된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노래, 바로 미국 민요 붉은 장미 덤불 Red Rosy Bush입니다.

미국 민요 붉은 장미 덤벌, 메저 소프라노 수잔 맨처,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은 맷비둘기를 노래한 영국 민요 골랐습니다. The Turtle Dove. 영국의 실내 합창단 라우디부스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작가가 성냥가처럼 생긴 작은 상자들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 작은 상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팬시한 성냥이 든 상자도 있었지만 침대와 창문과 커튼, 앙증맞은 인형이 잠들어 있기도 했고 멋진 카페의 카운터가 펼쳐지기도 했고 작은 책꽂이와 책상도 들어있더군요. 예술가가 관심을 가지면 별것 아닌 상자도 작은 우주가 되는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공산품으로서의 성냥은 사라졌다는데 이제는 예술작품이 되어 사랑받는 성냥갑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가 사라질 땐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 곁에도 예전에 사라진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 무엇이 되어 돌아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벨라스였습니다. 브라질의 이반 린스가 불렀던 곡인데요. 촛불이라는 제목. 이 곡을 퀸시 존스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퀸시 존스와 조니 만델이 함께 편곡했고요. 뚜치 딜레망의 하모니카와 기타 또 휘파람 연주도 있었고 그 외 많은 연주자들이 함께한 벨라스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클로드 시아리, 프랑스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그가 연주한 캔들라이트 세레네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양정수 씨, 고추, 옥수수, 고구마 모종을 심고 물을 듬뿍 주고 보니 새음이 반기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일에 열중하시다가 또 새음을 갑자기 턱 마주하셨네요. 반갑습니다. 4029번 쓰시는 분, 세종으로 퇴근하는 길. B2 버스 기사님이 새음을 들어주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사님께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세종시에 B2 번호를 쓰는 버스가 있다네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음악도 늘 함께 해주셔서 기사님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버스 안에서요. 4029번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하지만 내일 금요일과 주말에도 세상의 모든 음악은 라디오와 콩으로 항상 이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곡 모두 촛불. 네, 관한 곡들이었어요. 세 번째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아이 깐델라라는 제목이에요. 아, 촛불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곡 이브라임 페레르의 노래입니다. 쿠바 출신의 가수로 또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주축 멤버로 활동했었죠. 그 이브라임 페레르가 40대 초반에 불렀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이 깐델라입니다.

두 곡의 쿠바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고아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곡은 쿠바 출신의 플루티스트이자 밴드 리더인 안토니오 아르카니오라는 뮤지션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플루트 그리고 그가 이끄는 경이로운 오케스트라라는 의미의 마라비아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이칸델라라는 아 촛불이라는 곡이었고요. 쿠바의 이브라임 페레르의 목소리였습니다. 1978번 쓰시는 분, 뜨겁던 햇빛이 넘어가는 저녁에 살사 음악까지 들리니 한여름 같네요.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고 9379번 쓰시는 분,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딸 나현이의 27번째 생일 축하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전히 뭐 여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날씨였어요. 그렇죠? 낮에. 와, 햇볕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정말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만큼 또 봄이 짧아진 거겠죠? 네, 이제 또 봄을 보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941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징가렐라 흥겨운 춤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목이 징가렐라인데요. 집시 소녀라는 의미입니다. 슬라브 민요를 바탕으로 앙리코 마시아스가 곡을 쓰고 노래한 샹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앙리코 마시아스, 유대계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으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을 해오고 있지요. 앙리코 마시아스의 징가렐라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OST에서 조르바의 춤이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원작을 마이클 카코야니스 감독이 영화화했죠. 안소니 퀸이 주연을 맡았고 또 알란 베이츠와 함께 연기를 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이 안소니 퀸이 자신의 춤을 추는 그 마지막 장면에 잠깐 대사와 함께 이어지는 음악, 그 춤이 눈에 선하죠.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 TV 드라마에서 이 춤을 여러 사람이, 물론 술을 마셨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이 춤을 추는 장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었네요.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OST에서 조르바의 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러시아의 베이스 바리톤 비탈리 로마노프가 노래한 나타샤, 러시아 민요 나타샤였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붑니다. 문을 열어줘. 그리고 나와 함께 춤을 춥시다. 이렇게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유대계 알제리 출신의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가 노래한 징가렐라 였습니다. 집시 소녀였어요. 5239번 쓰시는 분, 오늘 음악들이 어느 유럽 휴양지에서 듣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여름 휴가 생각하니 기분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지중해 어느 바닷가에서 듣고 있는 느낌이라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523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연 선물인데요.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딘 글루스만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향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호흡을 맞춰온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19세기 낭만주의 협주곡의 걸작과 20세기 영국의 교향곡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이틀간 열리는 공연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여러분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쌍을 초대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에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티켓은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으니까요. 본인 및 본인의 동행인이 갈 수 있는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에서 만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바딘 글루스만의 연주 한 곡 전해드리죠. 안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인데요. 브루크의 로망스 F장조 작품 번호 85입니다.

이번 주 선물로 드리는 공연에서 협연자로 무대에 설 바딘 글루스만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안지루 리튼이 지휘한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한 브루크의 로망스 F장조 작품 번호 85였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올해 깐느 영화제가 그제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프랑스 코트 다주르의 휴양지 깐느에서 이 영화제가 열릴 때면 대형 영화 마켓도 열리고 음악회도 열리고 또 다른 문화예술 축제들이 겹치면서 떠들썩한 날들이 이어지죠. 올해는 박찬욱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깐느 영화제의 오프닝엔 언제나 똑같은 곡이 사용됩니다. 해마다 그 해의 영화제 방향과 주요 작품들을 알리는 오프닝 영상엔 까미유 생상스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일곱 번째 곡 수족관이 흐르죠. 이 곡은 1987년부터 공식 오프닝 테마곡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깐느 영화제의 선택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7년 당시 깐느 영화제의 예술 대표였던 쥘 자콥은 테렌스 멜릭 감독의 1978년 영화 천국의 나날들에서 엔니오 모리꼬네가 편곡한 수족관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곡을 영화제의 공식 선율로 정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까미유 생상스가 최초의 영화음악가로 꼽히기 때문이죠. 생상스는 1908년에 영화 기즈공의 암살에 음악을 작곡하며 영화음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깐느 영화제가 생상스의 아쿠아리움을 오프닝 곡으로 선택한 건 영화음악의 선구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생상스가 영화음악을 작곡하던 초창기에는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이 극장 아래쪽에서 영상에 맞춰 실시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극장은 영화관이자 콘서트장이기도 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깐느 영화제 오프닝에 초대받은 관객이 된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느낌으로 까미유 생상스의 작품을 들어보시죠.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 중 일곱 번째 곡 수족관입니다.

영화제가 이어지는 도시 깐느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영화 상영, 떠들썩한 대화, 화려한 불빛을 밝힌 카페와 레스토랑과 재즈바, 그리고 해변의 파도 소리, 상상만 해도 멋지죠. 깐느 영화제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행사가 있는데 바로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깐느 클래식스 섹션입니다. 과거의 명작 혹은 복원된 필름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데 단순히 옛날 영화를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영화 역사의 유산을 보존하고 재조명하는 무척 중요한 행사죠. 주로 뮤니엘 홀에서 상영되지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작은 메인 상영관인 류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상영관은 따로 있지요. 시네마 드라 플라슈라고 불리는 이 해변 상영관은 마세 해변에 설치된 야외 대형 스크린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해변의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되면 산책로나 벤치, 백사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행사로 꼽히죠.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윤대녕 작가의 소설 제목도 생각나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깐느 영화제 오프닝곡 까미유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파스칼 로제와 크리스티나 오르티스의 피아노, 그 외 여러 연주자들, 그리고 샹르 듀투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에타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두 곡 영화음악인데요. 깐느 영화제 60주년 기념으로 발표가 됐던 음반에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프랑수아 트리포 감독의 1973년 영화 La Nuit Américaine,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영화에서 조르주 둘루리의 음악 Le Grand Choral이라는 곡 전해드리죠. 대합창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영화 World Apart, A World Apart라는 1988년 영화가 있었죠. 크리스 맨지스 감독의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뤘던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했던 영화 OST에서 엔드 타이틀 한스 짐머의 곡까지 두 곡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깐느 영화제 60주년 기념 음반에서 두 곡의 영화 음악. 방금 들으신 곡은 A World Apart라는 영화에서 엔드 타이틀 한스 짐머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영화 아메리카의 밤, La Nuit Américaine OST에서 Le Grand Choral, 대찬송, 대코랄이라는 곡, 조르주 들루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KBS 클래식 FM의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Moonlight Serenade였어요. 글렌 밀러가 작곡하고 연주했던 많이 기억하시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커트 엘링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 커트 엘링이었고요. 그전에는 헤이요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청하셨던 곡 챗 베이커 오늘 같은 저녁엔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트럼펫 소리와 끈적한 보이스의 음악이 듣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였어요. 그의 목소리와 트럼펫 연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라디오로 생방송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놓쳤던 방송을 유튜브로 다시 듣는 분들이 또 반가운 마음도 전해주셨네요. 크리스틴 YS님, 2009년부터 한국에서 애청자였는데 지금은 텍사스에서 듣고 있네요. 긴 시간 기쁨과 설렘, 사랑과 이별을 함께 했어요. 라고 하셨네요. 세음과의 역사가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윤혜신님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살다가 돌아왔고 친척 오빠는 긴 시절 미국에서 보내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한국에서 잘 지내길 바라고 세상의 모든 음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평안하소서라고 맺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스웨덴 음악 두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유이테 블로셀 소마르빈이라는 제목이에요. 밖에는 여름바람이 불고 라는 의미인데요. 19세기 말부터 내려오는 스웨덴의 유명한 동요이자 자장가입니다. 이 곡을 보 한손의 스웨덴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보 한손의 음반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스웨덴의 혼성 합창단인 세인트 야콥스 챔버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보 한손의 기타 연주도 함께합니다.

두 곡의 스웨덴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힘렌 예르 오휠디트 블러라는 제목이었어요. 푸르

디 푸른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 스웨덴의 가수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고 작곡가인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곡이 원곡인데 오늘은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마츠 베리스트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유이테 블로스 헬소 마르핀 밖에는 여름바람이 불고라는 스웨덴의 동요이자 또 자장가이기도 한 노래 이 곡을 세인트 야콥스 챔버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보 한손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15번 쓰시는 분 태어나고 보니 5월 14일 로즈데이네요 하셨어요. 큰아들 건이가 예쁜 장미꽃 선물도 줬습니다. 엄마가 태어난 날을 많이 축하해 줘서 건이야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장미꽃처럼 예쁜 생일이겠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홍경순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은 64회 생일입니다. 자축음악 신청해요. 목요일은 야간 근무하는 날이고 새음은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책 읽으며 음악 듣는 야근은 저 혼자 누리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64회 생일 축하곡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의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쏘 입니다. 이 곡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은포코 모토였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노순희 씨께서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기억이 흐려져서 질문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가수가 누구였죠? 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해서

문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노래한 곡. 핑크마티니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핑크마티니의 곡에서는 간주에 사용이 됐고요. 노래는 아니었고 이 곡을 노래한 가수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미레이 마티어입니다. 미레이 마티어의 메 클래식, 나의 클래식이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에요. 제목이 Le premier regard d'amour,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눈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미레이 마티어가 이 곡을 러시아어로 부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죠. 프라하 심포니의 단원들의 앙상블 연주도 함께합니다.

에르데엠, 이니셜로 또 많이 불리기도 하죠. 일 로베시오 델라 메달리아, 동전의 뒷면, 메달의 뒷면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 록밴드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가 프로듀서로 작업을 했던 팀이죠. 에르데엠의 La mia musica, 나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이죠. 그전에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을 가사를 붙여 노래한 곡 Le premier regard d'amour, 사랑의 첫 번째 눈길이라는 곡 미레이 마티에의 노래였는데요. 이 곡은 음반에 프랑스어 버전, 러시아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세상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함이 있는 세상일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도 필요했죠. 요즘은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을 차이라기보다 다양함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돼서 참 좋습니다. 주연 배우만 주목받던 시대에서 개성 있는 조연을 더 의미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고 씬 스틸러에게도 열광하는 시대가 됐죠. 일터에서도 그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어떤 일터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져야만 새로운 방침을 택했다고 하는데 예전엔 그것이 멋진 선택이자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곳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모두의 의견이 같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일터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견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이 나온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하죠. 비어있는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만 편한 사람도 있고 빈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질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외로움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차이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관계에는 적당한 다름과 갈등과 틈이 있기 마련이죠. 성당 벽에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모자이크처럼, 퍼즐처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혹되고 서로 달라서 서로에게 배웁니다. 나에게 없는 부분을 배우고 채우며 더 나은 존재들이 되어가지요. 기압의 차이가 바람을 만들고 그 바람이 꽃씨를 날려보내고 우리가 탄 배를 밀어주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달라서 겪은 일들이 있었다면 마음에 잘 접어 넣어두고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도 받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우고 더 나아진 부분이 더 많겠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비틀스의 Let It Be를 무게 웨셀토프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 호페가 작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Tenderly입니다. 저스틴 벨라리스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존 월튼이 지휘하는 케이프타운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마이클 호페의 텐달리에 이어서 1940년대 재즈 스탠다드 넘버 텐달리는 패티 페이지의 목소리로 그 편안한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언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죠. 리나 뚜르본의 대바이올린, 오렐리아 미소반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 번호 5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누구든지 음악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또 자신만의 레퍼토리를 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 그런 곡인데요. 오늘 공개합니다.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꿈과 카프리스 작품 번호 8, 이차 펄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주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꿈과 카프리스 작품 번호 8. 이 차 8만의 바이올린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번호 5 그리고리 소콜로포의 피아노 연주 1993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스튜디오 레코딩을 극도로 싫어하는 소콜로프죠. 그래서 그의 음반은 전부 실황 레코딩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F단조 작품번호 5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을 대표하는 명작이죠. 아주 긴 문장이 표지에 쓰여 있는데요. 거의 협주곡처럼 협주곡품으로 쓰여진 바이올린 오브들리가토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두 개의 악기가 협주곡품으로 주고받는 형태로 작곡하려는 의도가 아주 협주곡품으로 쓰여졌다는 말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흐는 바이올린과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에서 바이올린, 챔발로의 오른손, 챔발로의 왼손 세 개의 성부가 서로 주고받는 형태를 만들죠. 다시 말해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챔발리스트가 반주자로서가 아니라 연주의 슬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서로의 주역이 되는 것을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피아노에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바이올린과 다른 것을 어떤 돕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오블리가토를 하는 반주를 하는 형태로 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베토벤으로 오게 되면 이 두 악기가 대등한 그런 구조 속에서 작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결투를 하다가 화합을 하다가 또 융합을 하면서 펼쳐나가는 그런 대결 구도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9번 소나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주는 오너먼트가 많은 10의 악기 연주입니다. 색다른 그런 연주라서 준비해봤는데요.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품번호 47 크로이처 전악장 리나 뚜르 보네트의 바이올린 오렐리아 비소반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디단초 보통의 번호 23, 미하엘 리슈의 피아노, 모르텐 슐트 옌센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명인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도의 장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불의 온도를 올리는 기술보다 먼저 불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어디서든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배움조차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으면서 때론 가성비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제대로 성장하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믿어주고 지켜보는 시선과 기다림일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치 않는 마음들이 있어 세상은 다시금 희망을 얻습니다. 정성실이 작곡한 Always With You, 노우나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름다운 너에게 최성무가 작곡한 곡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첫 곡 Always With You 노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쌓여있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그 사이에서 더 깊어지는 마음처럼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스승이신 다산 선생께서는 이곳 강진에 귀향 오셔서 스무 해를 계셨네. 그 긴 세월에 날마다 저술에만 몰두하시느라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났지. 관 뚜껑을 덮기 전에야 어찌 이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조선시대 황상이 자신의 스승 다산 정약용에 대해 한 말이었습니다. 황상이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코에 돋보기를 걸치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상은 스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고 대답한 거였죠. 황상은 10대 소년 시절 자신의 마을 강진에 유배온 정약용을 만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따랐는데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그래도 황상은 다산 정약용이 가장 아낀 제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상령산 풀이 박지영의 피리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박영산 프리, 박지영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송서 등원각서, 스승 묵계월과 제자 박윤정의 술입니다.

0: 송서 등원각서, 스승 묵계월과 제자 박윤정이 함께한 소리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대취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1: 명금이라 대취타!

우리 전통 음악의 누구류 산조나 누구 바디 판소리처럼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연주자의 음악적 특징을 이름으로 나타낸 건데요. 악보 없이 스승이 제자에게 도제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바디, 송만갑 바디 같은 판소리의 바디는 스승에게 이어받았다는 뜻의 바디란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판소리 명창이 배를 짜듯 소리를 짰다고 해서 배틀에 달린 기구 바디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도 해요. 산조는 민속악으로 구분되는 기악 독주곡으로 악기마다 다양한 류파가 전합니다. 산조는 독주가 가능한 악기로 연주하는데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산조와 단소, 퉁소산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신쾌동류 검은고산조, 지영희류 해금산조 같은 건데요. 이 가운데 류파가 가장 많은 건 가야금산조입니다. 또 산조 류파는 지금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도 스승에게 배운 산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락을 짜고 연주자 본인의

니네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류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자신의 이름을 딴 류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락을 만들 수는 있어도 쉽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산조를 들어보시죠.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일륜의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반주입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일륜의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백찬이 작곡한 그날의 기억, 고 벽사 정재만 선생님 추모곡,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그날의 기억, 고 벽사 정재만 선생님 추모곡,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승의 은혜와 함께 스승의 의미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배우지만 모두가 깨닫는 건 아니듯이 바른 길로, 바른 마음으로 언제나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한 이유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수플림의 연주로 임교민이 작곡한 감사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첫 곡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소품집 충실한 음악선생에서 골랐습니다. 제20과 텔레만 작품 번호 40-111번인데요. 돌체로 시작해서 스케르잔토, 라르고 정확한 박자로 비바체 스타카토까지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의 연주로 첫 곡 전해드립니다.

텔레만의 소품집 충실한 음악 선생 그 중에서 제20과 텔레만 작품 번호 40의 111을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전해드릴 음악은 헨델의 수상 모음곡 D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번입니다. 알레그로, 알라혼파이프, 미뉴엣, 렁트멍, 브레까지 전곡이고요. 연주에는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수상 모음곡 디장조, 헨델 작품 번호 349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현주에는 톤 쿠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합주협주곡 F장조 작품 6-4 만나보시죠. 코렐리 사후에 영국 런던에서 리코더 두 대를 위한 협주곡으로 발표된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알레그로입니다. 리코더 연주자 마르코 스코르티가티가 이끄는 에스트로 크로마티코가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합주곡 F장조 작품 6의 4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리코더 연주에는 마르코 스코르티가티였고요. 그가 이끄는 에스트로 크로마티코가 연주했습니다.

스승의 날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9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밀라노에 있는 산 스플리치아노 대성당의 아렌트 오르간으로 로렌조 기에미가 연주합니다.

로렌초 기에미의 오르간 연주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소나타 7장초 바흐 작품 번호 529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옹 번호 423번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을 로엘 딜티앵의 첼로 연주 함께하는 단차는 앙상블 익스플로라시옹입니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리용번호 423 전악장을 첼리스트 로엘 딜티엔과 앙상블 엑스플로라스용의 협연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세클 마지막 곡, 르네상스 시대 독일어 노래예요. 루트비 젠플의 5월에는 전해드립니다. 5월에는 5월에는 수타구는 소리가 들리네. 기뻐하라 어여쁜 시골 아가씨. 5월이 찾아왔다네. 샘물은 줄줄 흐르고 마음속 고운 연인을 둔 이는 이제는 즐겨야 하리. 5월에 그에게 인사를 건네리라. 앙상블 요쿨라토레스 웁살리엔세스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루트비 샘플의 5월에 앙상블 유콜라토레스 옵살리엔시스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는 파리 음악원 재학 시절 학생들 사이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고 회상합니다. 다행히 거기서 만난 첫 피아노 선생님이 그가 음악을 더 사랑하게끔 이끌어 주었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음악원에서 나는 루빈슈타인이 되길 꿈꿨지만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나 자신이 되고 싶어졌다. 타로의 고백처럼 다른 누군가를 꿈꾸기보다 가장 나다운 나를 찾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꾸도록 도와준 스승 같은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 성직자였던

어떤 헨리 반 다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새 책에서 배울 수 있으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따뜻한 인간적 접촉으로만 얻을 수 있다.

모리스 라벨, 라파르드, 알렉상드르 타로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지식은 새 책에서 배울 수 있으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따뜻한 인간적 접촉으로만 얻을 수 있다. 작가이자 교육자, 성직자였던 헨리 반 다이크의 말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유명한 교육자들은 여러 교육체계를 만드나 젊은이를 건져서 이끄는 자는 이름 없는 교사로다. 고마운 얼굴들을 떠올려보는 아침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오늘 방송에서는 에드바르 그리그 페르귄트 제1모음곡 중 첫 번째 곡 아침 기분, 그리고 제2모음곡 네 번째 곡 솔베이지의 노래, 안토닌 드보르자크 피아노 협주곡 사막장,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이와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는 클래식 음악의 스승들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에 관해 준비했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5월의 주제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입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파니 멘델스존 노트르노, 엘즈비에타 슈테른리히트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 바르카롤 6번, 작품번호 70번,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파니 맨델스 존, 노트르노, 엘즈비에타 슈테른리히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 바르카롤 6번, 작품번호 70번,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2453 쓰시는 분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클래식의 매력에 흠뻑 취해봅니다. 몸은 바쁜데 마음은 여유로워지네요. 모두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응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지금 들으셨군요. 바쁜데 마음은 여유롭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클래식의 힘으로 해내셨군요.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정익상님의 사연입니다. 이재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KBS 1FM을 듣고 있는 올해 55세 남자 애청자입니다. 오는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스승인 아내 조윤아님의 생일이라서 축하음악 신청합니다. 제 아내는 재호 아나운서의 출발 FM과 함께해서 보내주시는 음악과 사연 듣고 정말로 울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 후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세 아이를 키우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2026년 생일날 아침에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로 조윤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어떤 큰 선물을 받은 것보다 많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40년 넘게 1FM을 듣고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전해드릴게요. 조윤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럼 신청하신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익상님의 신청곡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 샤론 카메의 클라리넷과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스윗한 남편분께서 신청하신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작품으로 12번, 그리고 이어서 가스파르 카사도의 사랑의 속삭임 두 곡, 샤론 카메 클라리넷, 이타마르 골란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4470 쓰시는 분입니다. 회사 앞에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오늘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들러서 책을 읽거나 할 일을 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카페에서는 항상 출발 FM과 함께가 흘러나왔습니다. 클래식을 모르지만 카페에서 라디오 들으며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1년 동안 함께한 이재후 아나운서님이랑 마지막을 하지 못해 조금 아쉽네요. 어디선가 출발 FM과 함께를 들으면 그 카페가 같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 계속 들으셨군요. 아, 제가 좀 죄송스러운데요. 이재후 아나운서께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아하는 공간이 사라질 때 왜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아가서 공허함까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또 새로운 최애 장소를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카페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고 4470 사연자분의 라디오에서 직접 목소리 들으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쉬움 달래세요. 끝번호 9047 쓰시는 분입니다. 기차 타고 울산 출장 가는 길에 처음 들어봐요. 어제 잠을 설쳐서 클래식 들으며 눈 좀 붙이려고 틀었는데요. 진행자님 목소리가 감미롭고 유머도 있으셔서 귀 쫑긋 열고 듣느라 잘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자주 봬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좀 죄송스러운데요. 잠을 청하려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귀가 오히려 열려서 지금 잠이 달아나 버렸군요. 주무셨던 것만큼 힐링하실 수 있게 좋은 음악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시는데 힘내시라고 역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5월에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귄트를 준비했어요. 19세기 등장한 표제 음악은 제목이나 줄거리가 있는 음악을 뜻합니다. 연극 상연을 위해 작곡된 부수 음악은 대본의 인물이나 상황, 배경, 줄거리를 묘사하기에 표제 음악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 곡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들어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입센이 대본을 쓴 연극 페르귄트는 허풍과 나태가 심한 망나니 청년 페르귄트의 방랑길을 그립니다. 남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납치했다가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도망치는 도중에도 사고를 치죠. 트롤족인 산속 마왕의 딸을 유혹하다 괴물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어머니 오제의 죽음을 지키게 되고 지고지순한 연인 솔베이지를 버려둔 채 다시 모로코와 아라비아, 이집트를 모험합니다. 금강을 발견해 크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파선해 결국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 초라하게 귀향하고 평생 그를 기다린 솔베이지의 품에서 숨을 거두죠. 극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진정한 나, 진정한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그가 연극 상연을 위해 쓴 이 곡 듣습니다. 에드바르 그리그 페르귄트 제1모음곡 작품번호 46번 중 첫 번째 곡 아침 기분.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드바르 그리그 페르귄트 제1보음곡 작품번호 46번 중 첫 번째 곡 아침 기분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페르귄트 제2보음곡 작품번호 55번 중 네 번째 곡 솔베이지의 노래는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의 음성이 함께 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5월 이야기가 있는 표제 음악으로 함께 했습니다. 끝번호 7810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2부제로 카푸라는 직원 기다리면서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은 홀수날이라 제 차로 가거든요. 혼자 듣던 출발 동료 직원과 함께 들으며 출근하니 더 좋아요. 앞으로도 출근길 출발과 동행할게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쿨FM에 나가서 방송을 하니까 쿨FM에서 이런 사연을 받으면 보통 좀 잘해보세요. 좀 로맨틱하게 몰아가곤 하는데 이 사연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차량 2부제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요. 장점이 있네요.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셨네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수다 떨면서 출근한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7810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음악 듣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13번 썰번호 244번 마르크 앙드레 아믈랭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리스트, 헝가리 광시곡 13번, 썰번호 244번,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의 피아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을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까지 4주간은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연주자 편에서 소개했던 명곡과 명연주를 매일 하나씩 다시 꺼내봤는데요. 오늘 지난해 7월 21일부터 닷새간 감상했던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칼라프의 왕자의 아리아 네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준비했습니다. 프랑코 코렐리, 요나스 카우프만, 플라시도 도밍고, 조나단 테탈먼, 루치아노 파바로티 5인 5색의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분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쿠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넷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테너 조나단 테텔먼의 음성과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다음 주는 또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입니다.

작가이자 교육자, 성직자였던 헨리 반 다이크가 말했습니다. 지식은 새 책에서 배울 수 있으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따뜻한 인간적 접촉으로만 얻을 수 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 피아노 협주곡 작품번호 33번 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푸오코 이보 카하네크의 피아노 연주 야코프 후르차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용철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용정중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교단에서 아이들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주시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친 심신의 작은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용정중학교 선생님들과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부탁드립니다. 오, 용철님께서는 교단에 서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학부모의 마음으로 보내신 걸까요? 오늘의 한마디 지식은 새 책에서 배울 수 있으되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따뜻한 인간적 접촉으로만 얻을 수 있다. 각자 어렸을 적 영향을 가장 많이 주었던 선생님 한 분씩 계시잖아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누구보다 가장 인간적인 접촉을 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음성과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 테너 알프레도 크라우스의 음성과 함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암브로시안 오페라 합창단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0553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라디오를 항상 틀고 운행하는 부산의 택시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여성 손님이 제게 여쭤보더군요. 그래서 전 차분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싶어서 늘 이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릴 때 귀가 호강하고 간다고 하시며 내리시더군요. 손님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이 클래식 채널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택시 운전기사님 늘 안전운전하시고 모든 손님들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최근에 택시를 탔는데 클래식 FM을 계속 틀어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듣고 계셨는데 그땐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이번 주 출발 FM과 함께 진행자 바뀌었던데 참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려다가 아는 척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모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역시 보내드릴게요.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가 갖춰야 할 10가지 지침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음악원을 졸업한 뒤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교향곡 1번의 실패로 인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때에도 그는 가르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0년 봄 음악잡지 에뛰드아의 인터뷰에 담긴 음악교사 라흐마니노프의 목소리를 통해 그가 강조했던 피아노 연주의 10가지 지침을 살펴봅니다. 첫째, 작품 뒤에 숨겨진 작곡가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어떤 곡을 처음 접하고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할 일입니다. 둘째, 음계, 펼침, 화음 등 기술적으로 능숙해지기. 기본기의 비결은 연습의 연습 또 반복뿐. 그는 또 말합니다. 러시아 피아노 음악의 힘은 기초 테크닉에서 나온다. 셋째, 음악적 호흡, 음악적 문장을 뜻하는 프레이징을 바르게 이해하기. 넷째, 신중한 템포 조절. 메트로놈을 켜고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건 안 됩니다. 다섯째, 고유한 해석을 가지기. 훌륭한 연기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듯 연주자는 작곡가, 양식, 곡에 따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페달은 피아노의 영혼. 가장 어려운 기술인 동시에 매우 매력적인 효과를 내죠. 페달을 아름답게 쓴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어보세요. 일곱째,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기. 여덟째, 작품과 작곡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폭넓게 이해하기. 아홉 번째, 연주를 통해 청중의 음악적 경험을 한층 높이는 것이 피아니스트의 사명. 마지막 열 번째, 연주는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일임을 기억하기. 위대한 예술은 단순한 기교 연습이 아니며 그 안에 영혼과 감정이 담겨야 합니다. 1918년 미국으로 이주한 라흐마니노프는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하느라 교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제자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루스 슬렌친스카가 얼마 전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34년 라흐마니노프가 부상으로 취소한 공연을 당시 9살이던 신동 슬렌친스카가 대신하며 시작됐죠. 이후 2년간 거장에게 가르침을 받은 슬렌친스카는 스승 라흐마니노프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의 음악은 깊이 인간적입니다. 사람들이 설명은 못해도 본능적으로 그 음악에 공감하는 이유죠. 그는 매 순간, 매 음표를 온전히 살아내라고 가르쳤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작품번호 3의 2번 루트 슬렌친스카의 1956년 피아노 녹음 음반으로 듣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작품 번호 3의 2번 루스 슬렌친스카의 1956년 녹음 음반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이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4516번 쓰시는 분입니다. 백건우님의 데뷔 70주년 연주회 감동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도이치번호 959번 중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이번 주 저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색함도 새로움으로 반겨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에 이번 한 주 포근하게 보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방송은 주말까지 이어지니까요. 일요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끝곡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35번 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과 야코프 크라이츠베르크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리면서 5월 15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의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년 르네 야콥스의 꿈은 성악가였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한 장의 음반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 마음 먹었대요. 음반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였죠. 그가 부르는 노래 슈베르트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를 그렇게 매일 들었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음반을 통해 매일 만난 피셔 디스카우는 소년 야콥스의 가장 큰 스승이었죠. 생각해보면 좋은 스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책 속에, 음악 속에, 때로 길 위에 어디쯤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고마운 가르침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 배워가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스승의 날 아침이에요. 5월 15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